멘델스존의 극음악 한여름밤의 꿈 중에서 스케르초 앙드레 프라벤이지 위하는 위너 필하모니커의 연주로 화요일 신윤주의 가정음악 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뭐 아픈데 없이 건강하면 제일 좋죠. 더 없이 좋지만 너무 완벽하게 관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오히려 마음의 짐이 되더라고요. 요즘처럼 더울 때는 그냥 일상의 잔고장 정도는 그러려니 좀 게으르고 여유 있게 지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박우경님, 상큼한 목소리 아침에 들으니까 더 새롭고 좋네요. 사실 아침 저 힘든 편인데 상큼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김경희님, 아 너무 반가운 목소리. 예전에 낮 12시에 생생클래식에서 함께 했어요 라고 추억 또 떠올려 주셨고요. 권미류님께서 누구실까요? 제가 기억을 못하나 봐요 라고 어제 안 들으셨으면 뭐 못 들으셨으면 그럴 수 있죠. 저 신윤주 아나운서 휴가 기간에 2주간 여러분과 함께 음악을 듣습니다. 김승휘 아나운서예요. 내일도 기억해 주세요. 박유정님께서 안 그래도 승휘 씨는 아침형 인간이실까 아님 힘드실 듯 이렇게 써주셨는데 방송국에 오면 아침 방송 시키면 저녁형 인간이라고 하고 저녁 방송 시키면 아침형 인간이라고 피해 다니면서 어떻게든 좀 쉬어보려고 꾀를 좀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정음악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어요. 가정음악 앞으로 여러분의 듣고 싶은 음악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첨부 가능한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9310 문자 열려 있고요. 또 콩과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해서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및 음료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 스트리밍 오늘도 하나요? 네, 오늘도 하고 있네요.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가정음악 검색하시면 방송 들으실 수 있고 또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 연주자 자막도 제공해 드리니까요. 곡목 보시면서 여유 있게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열적인 스페인 춤곡을 느낄 수 있는 히메네스의 라보다 데 루이스 알론소 신청합니다. 8759 쓰시는 분, 뭔가 이열치열로 더위를 좀 쫓아보자 하는 마음이신 것 같은데요. 태양의 나라 스페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헤로니모 히메네스의 루이스 알론소의 결혼식 중에서 볼라레스 볼레로 그리고 인테르메디오 간주곡 듣겠습니다. 엘리케 가르시아 센시오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입니다.

헤로니모 히메네즈의 라보다 데 루이스 알론소, 루이스 알론소의 결혼식 가운데서 몰라레스, 볼레로, 그리고 엔테르메디오 간주곡 들으셨습니다. 엘리케 가르시아 아센시오가 지휘한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 보내드렸습니다. 1년 정도 병휴직하다가 어제 복직했다고 우리 변지아님, 아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이제 좀 마음,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셨으리라 오늘 볼레로 선율에 맞춰서 좀 몸 좀 움직이셨어야겠는데요. 좋은 날이니까 네 앞으로는 아프지 마시고요. 회사에서 남모르게 이어폰으로 듣는 맛이 아주 달콤합니다. 5013 쓰시는 분. 저랑 취미가 매우 같으시군요. 저도 누가 말 걸면 못 듣는 척, 안 듣는 척 하면서 FM 듣는 재미가 꿀맛인데 역시 맛있는 건 몰래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몰래 커피도 한 잔 하시라고 5013 쓰시는 분께 커피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인스타그램 이벤트 있어요.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는 박경리 작가의 대표작 소설 토지. 읽어보자 하고 마음먹어도 그 방대한 분량 앞에서 선뜻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 작품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토지 필사 노트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유성경 작가가 토지 속의 아름다운 문장들을 엄선해서 필사할 수 있도록 엮은 책이에요. 눈으로 읽고 손으로 따라 쓰면서 토지의 풍부한 말맛과 아름다운 표현, 문장의 리듬, 어휘의 결을 더욱 깊이 음미할 수 있는데요. 삶의 지혜와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만날 수 있는 토지 필사 노트.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정음악 인스타그램 팔로우하시고 관련 게시물에 댓글로 신청 남겨주시면 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10분께 책 한 권씩 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DM으로 개별 연락 드릴게요. DM 받으실 분들 성함, 또 우편번호를 포함한 주소, 휴대전화번호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0번 G장조 작품 96, 그 가운데 4악장 포코 알레그레토 듣겠습니다. 오기스팅 듀메이의 바이올린과 마리아 주앙 피레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0번 G장조 작품 96 그 가운데 4악장 포코 알레그레토 오기스팅 듀메이의 바이올린과 마리아 조앙 피레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아침에 솔솔 부는 바람에 핑크트리한 잎이 리듬을 타고 흔들리네요. 제 마음도 가정음악 오니까 살랑거려요. 고민경님. 바이올린 선율과 너무 잘 어울렸겠는데요. 마치 깃털이 이렇게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듯이 좀 부푼 마음으로 기분 좋게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집 근처 좋아하는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테이크아웃해서 가벼운 산책 후 집에서 듣는 가정음악 정말 꿀맛이에요. 5호2로 쓰시는 분. 이미 테이크아웃을 하셨군요. 제가 커피 한 잔 드리려고 그랬는데 한 발 늦었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얄미우시죠? 내일이나 다음에 또 오시면 제가 생각했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와 함께 또 행복한 시간 음악으로 채우시길 바랄게요.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0: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1: 음악과 다른 예술, 그리고 음악과 사물 등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음악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음악 그리고 온천입니다.

1903년 여름, 체코 작곡가 레오슈 야나체크가 슬로바키아 국경 가까이에 위치한 루아초비체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울창한 나무 사이에 숨겨진 계곡과 산책로가 아름다운 이곳. 이미 휴가를 즐기러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야나체크는 우연히 카밀라라는 이름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첼란스키라는 체코 작곡가와 연인 사이였다가 헤어졌는데 첼란스키가 그 이야기를 오페라로 만들면서 자신을 변덕스러운 인물로 그려낸 것에 큰 상처를 받고 있었죠. 카밀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나체크는 왠지 남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야나체크도 공들여 작곡한 오페라 예누파가 보수적인 음악가들의 비판과 견제 속에 공연을 거부당한 상태였고요.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딸이 세상을 떠나면서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죠. 아픔과 상처를 잊기 위해 이 마을로 숨어들어온 야나체크. 자신의 이야기를 그리고 카밀라의 이야기를 오페라로 써내려갔습니다. 그가 머무르던 마을의 화창한 여름 날씨. 이곳의 맑은 물에 몸을 담그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그대로 작품에 담겼는데요. 오페라 운명, 체코어로는 오수트라는 작품의 배경이 된 마을. 루아초비체에서 가장 유명했고 야나체크도 종종 즐기며 힐링했던 이것, 바로 온천이었습니다. 야나체크가 사랑한 마을 루아초비체 외에도 유럽에는 온천으로 유명한 도시들이 곳곳에 존재하죠. 음악가들도 온천을 사랑해서 여름이면 종종 온천 휴양지를 찾곤 했습니다. 독일어로 온천 혹은 목욕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바덴인데요. 그래서 온천으로 유명한 지역은 바덴이라고 불렸고 지역마다 바덴이라는 동일한 지명을 사용한 도시들이 여러 곳 존재합니다. 그중 베토벤이 즐겨 찾았던 온천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25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빈에 있는 바덴이라는 뜻에서 바덴 바이 빈이라고 불렸고요. 이곳에서 베토벤은 교향곡 7번과 9번을 구상하고 작곡했죠. 브람스 역시 온천을 무척 사랑한 음악가로 유명한데요. 그는 1856년부터 약 10년간 여름마다 같은 온천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에서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하는 음악 독일 레퀴엠을 비롯해서 교향곡 1번과 2번 이렇게 여러 작품을 작곡했는데요. 이 도시의 이름이 바덴바덴입니다. 원래는 바덴주에 포함된 온천 마을이라는 뜻에서 바덴 인 바덴이라고 불렸는데 이 말을 줄여서 바덴바덴이라고 부르다가 지명으로 굳어지게 된 거죠. 여러 온천을 다녀본 온천 애호가로서 브람스는 바덴바덴이 온천 중에 온천이라며 첫 손에 꼽곤 했는데요. 온천도 온천이지만 자연이 아름다운 이곳을 브람스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여기서는 오직 나무가 자라는 소리와 새소리만 들린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온천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야나체크의 오페라 운명, 오늘 소개해드린 운명 중에서 비터 메모리스 듣겠습니다. 테너 필립 랭그레지의 목소리고요. 찰스 맥카라스가 지휘하는 웨일즈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옛날 세계 오페라 운명 오수트 가운데서 비터 메모리즈 들으셨습니다. 작곡가 지브니가 자신의 미완성 오페라를 학생들과 함께 연습하면서 이 오페라가 자신과 죽은 아내와의 실화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테너 필립 랭그리즈의 목소리, 찰스 맥크러스가 지휘한 웨일스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노래와 연주 보내드렸습니다. 여름에 더워도 온천 찾으시는 분들은 또 찾으시더라고요. 이열치열로 더위를 또 이기고 몸도 좀 가뿐하게, 개운하게 찜질하고 나면 아픈데도 통증도 좀 사라지고 하잖아요. 8847 쓰시는 분이 저도 평소에 몸이 차서 여름에 한의원에서 찬 거를 피하고 따뜻한 걸 먹으라고 하네요. 오늘 가정음악 찜질방의 존재를 상기시켜주는 음악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듣는 온천수처럼 뜨끈뜨끈한 음악들로 좀 피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인에 2주간 머무르면서 헝가리 온천 있는 줄만 알았는데 이제 바덴바덴을 알게 되네요. 7817 쓰시는 분. 그러니까요. 또 바덴바덴 하면 서울올림픽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좀 연식이 있으신 건데 그 사마라한치가 서울올림픽 개최 확정을 또 알려줬던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줬던 곳이 바덴바덴이기도 하네요. 그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온천을 사랑한 작곡가 브람스의 곡을 한 곡 더 듣겠습니다. 교향곡 2번 D장조 작품 73, 그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콘 스피리토,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브람스 교향곡 2번 D장조 작품 73 그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콘스피리토 들으셨습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아침에는 양양 죽도에서 파도 소리를 듣고 저녁에는 대관령에서 음악제에 흠뻑 빠질 예정이에요. 60 중반 꿈많은 은퇴자입니다. 대관령 음악제 가시는군요. 5907님 얼마나 좋으실까. 가시는 길에 또 커피 한잔 하시면서 분위기 내세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며칠 전에 볼거리 걸린 아이와 함께 5일 자가격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쁘게 또 밖에 나갈 수 있어서 대구 신천의 물놀이장 향하고 있어요. 2886 쓰시는 분. 아, 애기 답답했을 텐데 또 가면서 커피는 아니 못 먹으니까 고생했다 하시면서 좀 달달한 걸로 한 잔 사주시길 바랍니다. 쿠폰 보내드리고요. 갓 태어난 신생아들 돌보는 축복받는 일 하고 있는 산후관리사예요. 9732 쓰시는 분. 더운데 쓰십니다. 애기들이 예뻐도 왜 애볼래 밤멜래 그러면 밤맨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아이 보는 게 정성이고 힘든데 고생 많으십니다. 시원하게 커피 한잔 드세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신윤주 아나운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커피를 너무 안 준다. DJ가 너무 인색하다. 그러실 것 같아서 제 돈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게 잘 안 될까요? 안 드려봐서 그런 것 같아요.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또 콩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번 주 공연 선물 안내해 드릴게요.

플루티스트 김유빈과 챔발리스트 리처드 이가의 듀오 리사이틀이 8월 24일 월요일 저녁 8시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리사이틀에서는 두 연주자의 긴밀한 호흡으로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플루소나타 전곡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우드 플루트과 챔발로가 빚어내는 독일 바로크 음악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이번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신인주의 가정음악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 번호 꼭 사연 본문에 남겨주세요. 5분 추첨해서 동반 1인이 가능한 공연 관람권 보내

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곡표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연주회에서 들으실 수 있는 곡 중에 한 악장을 미리 들어볼까요? 바흐의 소나타 2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34, 그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입니다. 에마누엘 바위의 플룻과 트레버 피녹의 챔발로가 함께합니다.

바흐의 소나타 2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34, 그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에마누엘 바위의 플룻과 트레버 피녹의 챔발로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시고요. 10시가 막 됐습니다.

히사이시조의 두 곡이었습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 중에서 메리고라운드, 인생의 회전목마, 지나 앨리스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고요. 앞에서는 출산 무사히 하고 조리원에서 쉬면서 듣고 있어요. 찌는 듯한 더위에 태어난 우리 아가와 함께 듣고 싶습니다. 4182 쓰시는 분 청하신 기쿠지로의 여름 중에서 썸머, 히사이시조의 피아노 연주 보내드렸습니다. 9450 쓰시는 분도 땀 흘리는 뜨거운 여름이지만 모두 힘내세요 하시며 같은 곡 청해 주셨는데, 또 여름에는 또 이 기쿠지로의 여름의 서머 한번 들어줘야 아 여름 왔구나 싶죠. 청량한 이 느낌 두 분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커피 필요하신 분들 오늘 왜 이렇게 많죠? 더워서 그런가? 현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방송 감상하고 있는데 저도 감칠맛 도는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네요. 0238 쓰시는 분.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 고생이죠. 커피 보내드리고요. 물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구룡포에도 더위가 찾아왔는데 그 불볕 더위 밑에서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노래 부르고 놀 수 있도록 땀 흘리며 기사분들 돕고 있어요. 5147 쓰시는 분. 더우시겠어요. 그쵸? 한 잔 드려가지고 되려나? 뭔가 좀 밖에서 넉넉히 챙겨주실 수 있으면 챙겨주세요. 그런다고 하시네요. 5147 쓰시는 분께도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음악 앞으로 듣고 싶은 음악 여러분의 이야기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10 열려있고요. 콩과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아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및 음료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0238 쓰시는 분이 번스타인 지휘의 라벨의 볼레로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볼레로 어제 나갔어요. 한 발 늦으셨고. 하지만 번스타인이 뒤에 어마어마하게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다려주시고요. 강효정님께서도 후반부 번스타인을 좋아하세요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몸풀기 의미로 아론 커플랜드의 오래된 미국 노래 가운데서 심플 기프트, 소박한 선물, I bought me a cat, 고양이를 데리고 왔죠. 먼저 들을까요? 아메리칸 보이 콰이어의 음성입니다.

런 커플랜드의 오래된 미국 노래 가운데 Simple Gift, 소박한 선물, I bought me a cat, 고양이를 데리고 왔죠. 아메리칸 보이 콰이어의 음성이었습니다. 화요일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0: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1: 화요일 아침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오직 한 사람의 음악만을 채우고 깊고 진한 감동과 여운을 느껴보는 시간. 오늘은 지휘와 작곡, 피아노 연주와 해설에 이르기까지 못하는 게 없었던 팔방미인, 20세기 클래식계에 만능 엔터테이너였던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을 좋아하세요?

1941년 여름 커티스 음악원을 졸업한 번스타인은 탱글우드 여름 축제 장학생으로 선정돼서 축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평생 친구가 될 클라리넷 연주자 데이빗 오펜하임을 만났죠. 그와 친해지면서 클라리넷에도 관심을 갖게 된 번스타인, 곧바로 클라리넷 소나타 한 곡을 완성했습니다. 1942년 4월 21일 보스턴 현대미술관에서 초연된 이 소나타는 1년 후에는 뉴욕에서도 연주됐는데요. 이 작품의 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데이빗 오펜하임은 뉴욕 초연 무대의 연주를 맡아서 번스타인과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했죠. 음악가의 꿈을 키워가던 시절에 쓴 이 소나타에는 열정과 도전, 청춘과 희망 등 풋풋한 젊음의 감성이 느껴지는데요. 특히 이 곡은 작곡가 번스타인의 이름을 내걸고 정식으로 출판된 최초의 작품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들어볼까요? 번스타인의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템포 지시가 없는 총 2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르셀 룩슨의 클라리넷 연주고요. 다니엘 블루멘탈의 피아노가 함께합니다.

레나드 번스타인의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였습니다. 마르셀 룩슨의 클라리넷과 다니엘 블루멘탈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번스타인을 좋아하세요? 이어갑니다.

1953년 머스타이는 작곡가로서 지휘자로서 무척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작곡한 뮤지컬 원더풀 타운이 초연되면서 큰 성공을 거뒀고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이탈리아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에서 지휘자로 역사적인 데뷔를 하기도 했죠.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던 중 릴리안 헬마리나라는 극작가가 번스타인에게 제안을 해왔어요. 볼테르의 풍자소설 캔디드 혹은 낙관주의라는 책을 가지고 연극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흔쾌히 수락을 하고 작업을 시작했는데 곡을 구상해 나가면서 번스타인의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연극으로 기획을 했지만 이 작품은 음악 중심으로 가는 게 더 어울린다고 결론을 내린 번스타인은 이 곡을 오페레타로 바꿔서 완성했습니다. 번스타인의 대표적인 오페레타 칸디드는 이렇게 탄생했는데요. 이 작품은 특히 서곡이 유명하죠. 1956년 초연된 이듬해인 1957년 1월 번스타인은 캔디드 서곡을 뉴욕필의 콘서트에서 단독으로 선보였는데요. 경쾌한 리듬과 화려한 음색이 어우러진 이 곡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오늘날은 축제나 음악회의 시작을 알리는 음악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번스타인의 오페레타 캔디드 가운데 서곡입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뉴욕필의 연주입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의 오페레타 캔디드 가운데 서곡이었습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계속해서 번스타인을 좋아하세요 이어갑니다.

오페레타 캔디드를 완성한 후에도 번스타인은 쉴 틈 없이 또 다른 작품을 써내려갔습니다. 1957년 뉴욕 윈터가든에서 초연된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미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 불리는 이 작품이 인기를 끌자 번스타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작품에 도전했습니다. 뮤지컬에 등장하는 음악들을 모아서 9개의 악곡으로 구성된 관현악 모음곡을 만들고 여기에 심포닉 댄스, 교향적 춤곡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썸웨어, 스케르초, 만보, 차차, 만남의 장면, 쿨 주제에 의한 푸가, 럼블, 그리고 피날레로 이어지는 이 곡에는 재즈에서 비바, 푸가까지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졌고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황제와 와그너의 음악극 신들의 황혼을 오마주한 모티브 등 클래식 음악도 포함되어 있어서 전방위적인 번스타인의 음악 세계를 집약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호루라기와 핑거스냅, 단원들의 목소리로 듣는 경쾌한 만보의 외침, 첼로와 트럼펫을 경쾌하게 돌리는 퍼포먼스까지, 듣는 즐거움에 보는 재미까지 더한 이 극적인 음악은 마지막 순간 반전의 매력을 선사하듯 희미하고 평온하고 잔잔하게 마무리되는데요. 이 마무리를 통해서 번스타인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음악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

절대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은 그저 음악 그 자체입니다. 번스타인의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가운데 교향적 춤곡 듣겠습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뉴욕필의 연주입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의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가운데서 심포닉 댄스 교향적 춤곡이었습니다. 프롤로그, 썸웨어, 만보, 차차, 미팅 씬, 콜푸가, 럼볼, 피날 이렇게 여덟 곡 보내드렸습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오늘 끝곡. 번스타인을 좋아하세요? 와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마치려고 하는데 7060 쓰시는 분이 눈에 밟혀서 커피 한잔 드리고 갈게요. 70대 할머니인데 커피 받을 수 있을까요? 음악이 너무 좋고 커피로 무더위 이겨내고 싶습니다. 드려야죠. 네, 하루를 기분 좋게 채우는 데는 생각보다 큰 게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작은 거 하나만 있어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낼 수 있잖아요. 오늘도 행복하게 채우세요. 김승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아나운서 강성규입니다. KBS 음악실 어제부터 저와 함께 하고 계신데요. 1973년 소련 공산당 기관지 프라브다에는 핵물리학자 안드레이 사하로프를 비난하는 공개 편지가 실렸습니다. 소련 체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해온 사하로프가 조국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내용이었는데요. 12명의 음악계 인사들이 서명한 그 편지에는 쇼스타코비치의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게 실망했습니다. 쇼스타코비치와 악수하는 걸 거부하는 이도 있었죠. 하지만 비슷한 시기 압제에 맞서다 결국 소련을 떠나야 했던 후배 음악가 첼리스트 로스트로포비치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탓할 수 없습니다. 고잉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7월의 살롱드 고잉홈 그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한 음악가 안에 공존했던 두려움과 양심의 목소리를 따라가 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 콩 들어오셔서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표시를 누르시거나 유튜브에서 KBS 음악실 KBS 클래식 FM 검색하시면 보다 생생하고 가깝게 이 엄청난 연주를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느끼신 감상들 또 여러분의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주세요. 문자메시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도 역시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보이는 살롱드 고잉홈 그 마지막 시간 쇼스타코비치로 산다는 것 지금 시작합니다.

월드클래스 음악가들의 특별한 프로젝트 고잉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7월 살롱드 고잉홈은 20세기 격동을 기록한 작곡가, 비극과 유머를 모두 음악에 담았던 쇼스타코비치의 작품들 만나보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생방송 레처 콘서트가 열리는 이곳은 보이는 살롱드 고잉홈. 고잉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가 마스터로 나선 7월의 살롱드 고잉홈. 그 마지막 시간인 오늘의 주제는 쇼스타코비치로 산다는 것입니다. 먼저 라이브 연주로 문 열겠습니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9번 작품 번호 70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손여름과 임원의 피아노 포엔즈 연주로 라이브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와,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9번 중 1악장 알레그로 손여름과 임원의 피아노 포헨즈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고 계십니다. 필립 닉네임 쓰시는 분은 피아노 건반 위에서 두 분의 네 손이 4인무 춤을 추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송병필님도 경쾌하고 좋습니다. 공숙경님도 쇼스타코비치 하면 어둡고 암울하기만 한 느낌이었는데 경쾌합니다, 새롭습니다 이렇게 감상을 남겨주셨네요. 피아노 한 대에서 이제 담아내는 두 분의 호흡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이번 달 살롱드 고잉 홈, 쇼스타코비치를 중심으로 20세기에 활동했던 여러 작곡가들의 작품 살펴봤는데요. 일단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1: 안녕하세요.
0: 마지막 시간이네요. 예. 일단 마지막 시간인데 대표님 아쉬움은 없으세요?
1: 네, 오늘이 살롱드 고잉홈의 마지막 시간이고 네 번째 시간이어서 아쉽습니다. 실제로 네, 오늘 오는데 되게 마지막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0: 예. 많은 분들이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뭐 이 살롱드 고잉홈을 처음에 준비하면서 좀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동안 좀 충분히 전달하셨을까요?
1: 네, 다른 것보다는 이제 쇼스타코비치라는 작곡가에 대해서, 음악가에 대해서 조금 더 관객분들이, 이제 청취자분들이 가깝게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조금 전에 사연 주신 것도 그렇고, 보통 쇼스타코비치 하면 조금 무겁고 네, 어둡고 예,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었지만 아닌 면도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친근하게 다가가게 하고 싶었는데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0: 그것만큼 확실하게 성공한 것 같은데요.
1: 네, 감사합니다.
0: 첫 곡으로 이제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9번 중 1악장을 피아노 포헨즈 편곡 버전으로 예, 준비를 하신 거죠?
1: 네, 이 포헨즈는 조금 구하기 어려운 악보였어요. 저희가 예, 열심히 구해서 결국은 연주할 수 있었는데, 쇼스타코비치 본인이 이제 포헨즈로 편곡한 몇 안 예, 되는 교향곡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 첫 악장을 골랐는데 여러 가지 고른 이유가 있지만 이 9번 교향곡이 좀 쇼스타코비치의 삶에서 중요했던 약간 터닝 포인트를 마련했던 그런 곡이어서 네, 골라봤습니다.
0: 어떤 의미에서 쇼스타코비치 개인의 인생에 좀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을까요?
1: 네, 지난번에 저희가 그 살롱드 고잉홈 두 번째 화에서 이제 교향곡 6번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예, 교향곡 6번이 이제 쇼스타코비치 본인의 말로는 엄청나게 뭐 대작이 될 거고 뭐 기쁨과 환희를 노래하는 그런 작품이 될 거고 막 이런 얘기를 해놓고서 정작 엄청나게 비극적이고 굉장히 암울한 그런 곡을 이제 발표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 9번 교향곡도 거의 비슷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7번 교향곡 레닌그라드 그리고 8번 교향곡 이 두 곡을 엄청난 대작 한 시간도 넘는 그런 교향곡 두 개를 완성하고 나서 9번 교향곡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거보다 더 엄청나게 큰 작품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상상을 하게 만들어 놓고, 정작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그냥 가볍고 예,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교향곡을 내놓은 것이 이제 쇼스타코비치의 인생에서 조금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거든요. 왜냐면 사실상 9번 교향곡이라는 것으로 이 소비에트 연방도 본인들의 이런 프로파간다를 충족시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고, 쇼스타코비치가 그걸 부응해주기를 이제 바랐었는데,
0: 기대를 했는데
1: 예, 기대를 크게 했는데 쇼스타코비치가 거기에 약간 반격 아닌 반격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0: 뒤통수를
1: 그렇습니다. 예, 뒤통수라고 하면 정확할 것 같아요. 예.
0: 그랬군요. 그런 또 이야기를 알고 들으면 확실히 좀 다르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아까 임원 씨는 또 제대로 제가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임원이라고 하고 고잉홈 프로젝트에서 네, 음악 자문 겸 네, 제네럴 디렉터 역할을 네, 감당하고 있습니다.
0: 제네럴 디렉터 겸 음악 자문 까지 예, 중책을 네, 맡고 계시네요.
2: 뭐 음악 감독님 계시지만 어쨌든 그 역할을 약간 보좌하는 일들도 하고 있고 예, 또 그 외에 행정적인 일들이나 뭐 예, 연주자들한테 이메일 보내는 일도 하고 있고 예, 어쨌든 그렇게 총괄하면서 이렇게 하는 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이번 고잉홈 쇼스타코비치 전곡 프로젝트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2: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음악 공부를 오래 하고 이제 음악가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상 20세기 음악이 그렇게 익숙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도 이렇게 같이 배워가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래도 지금 우리와 가장 비슷한 삶의 그런 바운더리를 살고 있고 뭐 생활 여건이나 뭐 국제 정세나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 없지 않, 그러니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 뭐 브리튼 거슈인 비롯해서 20세기에 활약한 작곡가들의 음악을 좀 만나봤는데 지난주에는 쇼스타코비치 음악을 한 곡도 저희가 안 들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은 네. 그 쇼스타코비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얘기는 뭔가요? 그 쇼스타코비치가 자기 이름을 작품 속에 남겨두었다.
1: 네, 쇼스타코비치가 이제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음악적인 모티브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드리면 쉽게 이해할지 모르겠어서 제가 잠깐 그냥 피아노 악보 건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 이 독일어 음계에서 이 A B C D A B C D E F G가 아니라 이걸 독일에서는 H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리고 또 대신 이걸 이 B 플랫 영어로 B 플랫을 B라고 부르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 E 플랫은 S E 네. S 그래서 S라고 발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쇼스타코비치의 이제 이름 D S C H 그러니까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아. 이 앞 글자들을 D S C 체 그리고 B 이게 이제 디에스테아 모티브예요.
0: 아, 예.
1: 그걸 이제 쇼스타코비치가 이 모티브를 가지고 작곡을 한 곡이 많거든요. 예. 이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한 1930-40년대부터 이제 이런 작곡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많은 쇼스타코비치 음악에 나타나기 때문에 큰 특징인데 저희가 그동안 4주 동안 들려드렸던 쇼스타코비치 곡에는 한 번도 이 모티브가 등장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 이 모티브가 들어간 곡을 들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이 한 곡을 준비를 했어요. 예.
0: 쇼스타코비치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자기 이름의 머리 글자를 예. 따서 DSCH.
1: 네.
0: 오, 그걸 어떻게 보면 쇼스타코비치 모티브라고
1: 그렇습니다.
0: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네요.
1: 예, 맞습니다.
0: 야, 그러면 오늘 들려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네. 다음 곡으로 서명이 들어간 작품 들어볼 수 있는 건가요?
1: 예, 맞습니다. 다음 곡은 이 디에스테아 모티브가 들어간 곡 중에 가장 유명한 곡 중에 하나인데 현악 사중주 8번이에요. 예. 쇼스타코비치는 교향곡도 15개를 남겼고 현악 사중주도 15개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 두 장르가 쇼스타코비치한테 가장 그 인생을 관통하는 그런 장르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전체 현악 사중주 중에서 이 8번이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그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디에스테아 모티브가 아주 적나라하게 예. 나오는 그런 곡이라서인 것 같습니다.
0: 그 모티브를 좀 들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감상을 예. 하시면 그것 또한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 음악 지금 바로 감상할 텐데요. 오늘도 고잉 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함께합니다. 그 전에 좀 전달해드릴 내용이 있어요. 오늘이 말씀드린 대로 7월의 마지막 살롱드 고잉 홈인 만큼 특별한 선물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8월 9일 일요일 오후 5시에 열리는 고잉홈 프로젝트의 쇼스타코비치 전곡 시리즈 세 번째 공연과 8월 16일 일요일 오후 5시 시리즈 네 번째 공연에 KBS 음악실 애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일 시리즈 세 번째 공연에서는 조인혁이 협연하는 코플란드 클라리넷 협주곡과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을 16일 시리즈 네 번째 공연에서는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8번 스탈린그라드와 교향곡 9번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8월 9일과 16일 가운데 관람을 원하시는 날짜를 선택해서 문자에 함께 적어 보내주세요. 지금 방송 중에 샵 9310 우물정 9310번 문자로 신청해 주신 분들 가운데서 각 공연 5분씩 추첨해서 한 분께 2장씩 총 10장씩 20장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당첨되신 분들께는 방송이 끝난 후에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선곡표 게시판에도 적어둘게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유튜브에서도 그리고 콩에서도 보이는 라디오로 감상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쇼스타코비치 현악 4중주 8번 작품 번호 110번 가운데 2악장 알레그로 몰도 스베틀린 루세프 보이텍 짐보프스키의 바이올린 에르완 리샤의 비올라 이세인의 첼로 연주로 라이브로 감상하겠습니다.

0: 쇼스타코비치 현악 4중주 8번 가운데 2악장 알레그로 몰토, 스베틀린 루세프, 보이텍 짐보프스키의 바이올린, 그리고 에르완 니샤의 비올라, 이세인의 첼로 라이브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브라보 열광하고 계시고요. 9563 쓰신 분께서는 와우, 더위가 싹 물러가는 강렬한 연주를 네 분이서 해주시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정혜신님도 빠져듭니다. 이렇게 감상을 남겨주셨네요. 이 템포를 네 분이서 눈빛과 호흡만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직접 옆에 있는 제게는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7월의 마스터 고잉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와 살롱드 고잉홈 마지막 시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도중에 우르르르르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그만큼 저희가 또 엄청난 연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서 들으니까요, 그 말씀하신 그 모티브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거죠?
1: 예, 맞습니다. 계속 뭐 그걸 조금씩 변형해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대놓고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예, 그게 조금 리듬이 변형될 때도 있고, 아니면 다른 다른 조로 나올 때도 있고, 예. 예, 계속해서 나오고, 사실 이 곡이 끝나는 부분이 굉장히 강렬하게 인상을 받으셨을 텐데, 왜냐면 바로 3악장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8번 4중주는 계속 이제 이어지는 형태로, 그러니까 딱 악장이 끝나지 않고 구별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악장은 아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0: 예.
1: 예. 그래서 계속 이 모티브가 연주되는 그런 곡입니다.
0: 안 그래도 끝날 때 깜짝 놀랐거든요.
1: 네.
0: 연주해 주신 음악가 네 분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스베틀린 루세프 씨에게 마이크를 혹시 전달해 주실 수... 아, 이 앞에 있군요. 좀 어떤 이 작품을 연주할 때 어떤 느낌인지 궁금합니다.
1: So your impression about the piece.
2: This piece is very special. When it was first presented to Shostakovich himself, it was the Borodin quartet with the original members, one of the most legendary string quartets. They went to his home in Moscow, and they, of course, expected criticism coming from the composer.
1: 맨 처음에 이제 이 곡을 초연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보로딘 현악 사중주단이라고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계시는 이 전설적인 현악 사중주단이 이제 쇼스타코비치 집에 찾아갔을 때, 이 사람들은 이제 머릿속에는 쇼스타코비치가 얼마나 많은 이렇게 코렉션, 그러니까 막 이렇게 수정하고 막 이렇게 뭔가 비평을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갔는데,
2: but people said that Shostakovich was so overwhelmed by what he heard, he just shook his head and kept his head and started crying, and then the Borodin quartet left and went back home.
1: 근데 쇼스타코비치는 정작 너무 감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연주에. 예. 그래서 그냥 너무 감격해서 거의 뭐 울고 보르딘 콜트를 이렇게 평안하게 집에 이제 돌아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2: This is the explosion of emotions, because of course it starts with a quote, with the name. It's a fugue in a slow version of da da da da of the name from the first moment, and it goes through all the moments of the quartet.
1: 이 곡은 전반적으로 정말 이 감정이 너무나 쏟아지는 그런 곡이고,
0: yeah.
1: 맨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1악장은 굉장히 느린 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 모티브를 가지고 이제 퓨가를 만들어서 진행되는데.
2: So for instance, the second moment, there's a very big quote. So this was composed in just 3 days. Incredibly fast composition.
1: 이 전체 곡이 3일 안에 만들어서 사흘 안에 다 작곡이 됐다고 해요.
2: In 1960, and so he freely quotes from the symphonies, from other pieces, and there's a big quote in the second moment, which is from the second piano trio, which is a much earlier work.
1: 이 아까 들으셨던 그 모티브 중에 이건 이제 또 다른 모티브인데, 이건 원래는 이제 피아노 트리오에, 피아노 3중주에 있던, 그러니까 훨씬 전에 썼던 그 작곡 했던 곡에서 가져온 또 다른 모티브고요.
2: So there's a lot of a Jewish from his piece, from the variation on the Jewish theme.
1: 이거가 이제 저희끼리 통용되는 표현은 유대 주제라고 해서 유대인 하시딕 음악 같은 이 주제입니다.
0: Yeah.
2: So just one very special masterpiece.
1: 어 본인이 생각할 때 너무나 이제 정말 명작이고 사실 제가 생각해도 예, 정말 이 현악 사중주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걸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합니다.
0: 네. 뭐 감정이 폭발한다 이런 네. 표현도 사용을 하셨는데 그게 정말 여실히 느껴지는 그런 연주였습니다. 이세인 첼리스트님의 말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주자 입장에서 이 곡을 연주하실 때 어떤 느낌이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앞에 마이크 놓여져 있습니다.
3: 저는 사실 이 곡을 처음 연주해봐요.
0: 예.
3: 보통 3번을 많이 연주해봤고 처음 이 라디오를 위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굉장히 되게 광기어리고 굉장히 틀 안에서 내면에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하고 나면 되게 힘들어. 네, 그런 곡입니다.
0: 아, 실제로도 그러시군요. 보는 저희만 그렇게 느끼는 줄 알았는데 아, 실제로 진이 좀
3: 반복적인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0: 예.
3: 이제 좀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요.
0: 네. 고잉 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연주자 그리고 한국을 제2의 집으로 삼은 음악가들도 함께하는 글로벌 연주 단체죠. 연주를 해주신 뭐 스베틀린 루세프 씨, 뭐 보이텍 짐보프스키 씨, 에르완 리시아 씨, 이세인 씨 모두 핵심 멤버들로 활약을 하고 계신데 뭐 이번에 그 도전하고 계신 그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전곡 연주라는 어려운 도전을 또 연주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임하시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3: 처음에 이 쇼스타코비치 전곡 한다고 하실 때 되게 할 수 있을까? 되게 걱정을 처음에 많이 했었는데 예. 이번 7월부터 연주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 고잉홈의 퍼스널 컬러가 쇼스타코비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 정도로 저희가 이 진짜 틀 안에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그런 광기어린 모습을 잘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예. 대표님 입장에서 뭐 보이텍 짐보프스키 씨, 에르완 리샤 씨 모두 좀 그 오케스트라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좀 예.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죠.
1: 네, 저희 두 분은 고잉홈 프로젝트에 없어서는 안 되는 네. 핵심 멤버분들이시고 보이텍은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저희 같이 다녔어요. 황후예수중학교를 예, 그때부터 저희 선배님이셨고 예, 그래서 그때 바이올린과 다니시고 한국을 이제 유학을 오셔서 그때부터 한국에서 하셨고 그리고 에르완 선생님은 저희가 고잉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제가 알게 됐는데 한국에서 사신 지 지금 몇 년이 되셨지요? 거의 20년 되셨다고 합니다.
0: 아니 지금 잠깐 제가 들었는데 한국어를 너무 유창하게 하시는데요?
1: 굉장히 부끄러워하셔가지고
0: 예. 혹시 괜찮으시다면 말씀 한마디 여쭤봐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4: 준비하는 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쇼스타코비치 8번 쿼테트 하나도 얘기하고 싶어요.

0: 갑자기 와 그런 음악도 있어요.
1: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어렸을 때 아마 14살 때 이 곡 처음에 들었어요. 친구도 같은 곡, 아주 보통 그냥 록 아니면 언더그라운드 록만 들으면 친구들 갑자기 그거 들으면 와
0: 그런 것도 있어요.
1: 그래서 아마 그런 곡도 자주 연주해야 돼요. 이렇게 클래식 음악 팬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2: 예. 락 정신까지 공유하는 쇼스타코비치. 와,
3: 한국말 너무 잘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거 처음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2: 제가 주요 인터뷰로 저 삼았어야 하는 그러니까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아, 교수님 한국어를 너무 잘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말씀. 계속해서 이제 음악 이어서 들을 텐데 다음에 연주할 곡이 고잉홈이 특별히 아끼는 곡이라고 들었어요.
3: 예, 이 곡은 저희가 고잉홈 프로젝트 창단 연주회를 할 때 그 첫 연주회에서 했던 곡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깊고 그 다음에도 연주를 여러 번 했어서 저희로서는 가장 많이 연주해왔던 쇼스타코비치 곡입니다. 피아노 협주곡 1번이에요.
2: 좀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고 감상을 하면 좋을지.
3: 네, 이 곡은 사실은 피아노 협주곡이라기보다는 원래 쇼스타코비치가 이제 나중에 회고했던 거에 따르면 트럼펫 협주곡을 쓰려고 하다가 예. 피아노를 껴 넣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펫 협주곡에 더 가깝다. 근데 사실은 이제 트럼펫 협주곡이자 또 트럼펫과 피아노가 함께하는 그런 이중 협주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그러면은 이 곡에서는 피아노만큼이나 트럼펫이 정말 중요하겠군요.
3: 정말 중요합니다. 네.
2: 그러면 우리 트럼펫 연주자의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저희 이번에 같이 트럼펫 연주해 주시는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선생님은 선생님 한국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니? 선생님은 이제 26년 되셨다고 합니다.
2: 다들 한국어를 너무 잘하셔.
3: 네, 그래서 저희 드미트리 선생님 모스크바 출신이시고 저희와 이번에 쇼스타코비치 시리즈를 함께하고 계세요.
2: 예, 또 자세한 말씀 또 곡 연주를 듣고 여쭤보겠습니다. KBS 콩 들어오시면 오른쪽 화면 위에 카메라 표시 누르시거나 또 유튜브에서 KBS 음악실, KBS 클래식 FM 검색하셔서 눈으로도 이 연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듣겠습니다.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협주곡 1번 작품 번호 35번 가운데 2악장 렌토, 손여름의 피아노, 그리고 고잉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죠. 스베틀린 루세프, 보이텍 짐보스키, 박지훈, 임수진, 권민수, 이민재 바이올린, 에르완 리시아, 염호은, 유세열의 비올라, 이세인, 이재현의 첼로, 이재호의 더블 베이스, 드미트리 로카렌코프의 트럼펫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협주곡 1번 가운데 2악장 렌토, 손여름의 피아노, 고잉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뭉클하다는 좀 감상을 남겨주셨어요. 호사스러운 집캉 쓰네요. 음악회 가볼 기회 없지만 못지않습니다. 선풍기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지금 이 순간 휴가를 잘 보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신혜주님께서도 감상 남겨주셨고요.

0: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상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듣고 있는 내내 이걸 제가 사실 지금 대리 진행 중이어서 이 영광을 제가 이렇게 누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스페틀린 요셉 씨 옆에 제가 2m 바로 1.5m 옆에 있거든요. 이걸 정말 여기서 듣는데 좀 황홀하다라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7월의 마스터 고잉 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살롱드 고잉 홈 그 마지막 시간 쇼스타코비치로 산다는 것 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에 좀 집중하고 있는 시간인데요. 또 다른 드미트리가 계십니다. 예. 네,
1: 안녕하세요.
0: 트럼펫터 드미트리 로카넨코프스. 트럼펫터로서 바라본 이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협주곡 1번 어떤 곡인지 궁금합니다. As a trumpeter, how do you see? How do you think of this piece?
2: Yeah, it's very famous piece. So as maybe you know, Shostakovich was playing piano on the movie theater, silent movie theater. So this is a bunch of pictures about Russian life of that time. So as far as I played it in also in ballet, it's Golden Age ballet. This whole second movement is there. So I saw exactly what the picture he was meant. It's about old bad guy meeting nice girl, and it's kind of impossible love, okay? It's kind of nothing happened. Yeah.
3: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쇼스타코비치가 어렸을 적에 무성 영화에 관해서 피아노 반주하는 그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이 곡에 다 있다라고 하셨고 그야말로 그 시절의 그런 러시아의 풍경들이 다 담겼는데 막 지금 얘기하신 내용들은 뭐 나쁜 남자들이 예쁜 여자 만나는 그런 영화들, 네, 그런 장면들이 많이 연상이 되는 그런 곡이라고 하셨습니다.
0: 또 제가 듣기로 어릴 적에 쇼스타코비치를 직접 만나신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Did you meet
2: Shostakovich? Exactly, yeah. I met him, but I saw him.
0: Saw him
2: alive. Yeah. My mom was really pushing me to the music, yeah. So she bought the tickets to the first performance of Shostakovich 15th Symphony. So I was sitting upstairs. So and after it was done, Shostakovich raised and bowed to the audience. He got a huge ovation. So I just saw him. Yes, of course. I if I can pitch have the selfie with him, but it wasn't possible. Yeah.
3: 네, 쇼스타코비치 어렸을 적에 이제 만나셨다기보다는 교향곡 15번이 이제 초연되던 그 순간에 그 홀에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2층에 앉으셨었고 쇼스타코비치가 곡 다 끝나니까 이제 일어나서 박수도 받고 이런 장면을 이제 직접 목격하셨다고 하고 지금처럼 뭐 이제 셀카라도 찍을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라고 하셨습니다.
0: 네, 말씀 감사합니다. 뭐 만난 거죠?
3: 예. 그쵸, 만난 거죠.
0: 제가 뭐 손여름 피아니스트 만나고 있는 것처럼 만난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 달 살롱드 고잉 홈의 마지막 시간이고 이제 한 연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3: 네.
0: 그래서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을 들려주실까 항상 네. 계속 생각을 했는데 어떤 곡인가요?
3: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이 곡을 하기는 조금 꺼려지는 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이 곡을 골랐는데 왜 꺼렸냐면 이 곡은 쇼스타코비치 정식 곡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런 곡들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영화음악 이제 필름 스코어로 썼던 곡이고 드미트리 선생님이 아까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러시아에서는 전혀 유명하지 않은 곡이래요.
0: 그래요?
3: 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 되게 놀라셨다고 해요. 이 곡이 유명한 것에 대하여. 근데 제가 봤을 땐 이제 서양에서도 꽤 유명하고 그 앙드레 류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연주 자주 하고 이러면서 저희 광고음악에도 쓰이고 이러면서 많이 유명해진 것 같거든요. 근데 근 20, 30년 안에 확 유명해진 것 같은 그런 곡인데 어쨌든 쇼스타코비치는 1950년도에 이제 영화 음악으로 만들었던 곡이 이 곡이고 그 중에 이제 왈츠입니다. 네.
0: 그 곡이군요.
3: 네, 그 유명한 왈츠입니다. 네.
0: 꺼리셨지만 그래도 선택하신 이유가
3: 여러 가지로 쇼스타코비치를 잘 대변하는 곡이라고 그래도 생각을 했고 많은 분들이 이 곡을 들으면서 정말 다양한 감상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곡을 들으면서 이런 감상을 하시는 반면에 전혀 다른 생각

0: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해서 제 최종 마지막 곡으로 골랐습니다.
1: 이 곡은 처음부터 영화 음악이었군요.
0: 네, 처음부터 영화 음악이었다고 알고 있고 제일 군용 열차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 소비에트 영화를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음곡으로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이런 제목으로 사실 소스타코비치가 편찬한 것도 아니고 친구가 이제 예. 모음곡을 만들어서 이제 편찬한 것이 계속 이렇게 알려져 오다가 또 심지어 중간에는 이게 재즈 모음곡이라는 잘못 알려졌던 적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다시 제대로 알려져서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중에 왈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한국에선 정말 너무 쇼스타코비치 가장 유명한 곡이 그렇죠.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다는 말이 더 놀랍게 들리네요.
0: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전혀 모르셨다고 해요. 그 유명세에 대하여.
1: 예. 네. 오늘은 좀 특별히 임원 씨의 편곡으로 저희가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0: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 모인 앙상블이 좀 특이한 앙상블이잖아요. 예. 현악 앙상블에 트럼펫도 있고 또 피아노도 있다 보니까 이 버전으로 된 그런 편곡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임원 선생님 편곡을 해주셨어요. 직접.
1: 그럼 우리 음악 자문
0: 네.
1: 임원 씨의 그 편곡 포인트 한번 좀 청해 들어볼까요?
2: 사실 편곡 포인트라 할 건 별로 없고 왜냐면 이제 사실 정식 악보를 이제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있는 악보들을 사실 거의 짜집기 한 그런 수준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 독특한 편성에 맞을 수 있는 그런 좀 구성을 그냥 좀 짜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주자들에 대한 약간 뭐 배려로 약간 파트볼을 좀 그렸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고 그래서 어쨌든 음악 자체가 좋으니까 사실 좋은 글이나 뭐 좋은 스토리나 뭐 좋은 책이나 다른 언어로 번역돼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감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이만 씨가 편곡한 연주로 이 시간이 저에겐 너무 영광스럽게 느껴져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청취자분들께서도 편안하게 이 더위에 실내에서 이런 좋은 연주를 들을 수 있음에 좋다고 감상 남겨주고 계신데요. 고잉 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7월의 마지막 라이브 음악입니다. KBS 콩 들어오셔서 화면 오른쪽 위에 카메라 버튼 누르시거나 유튜브에서 KBS 음악실 검색하시면 이 현장 눈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쇼스타코비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중 7번째 곡 왈츠 2번 고잉 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연주로 라이브로 감상하겠습니다.

0: 쇼스타코비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일곱 번째 곡 왈츠 2번 공잉 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라이브로 감상하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소름이 끼친다고, 박미희님께서는 소름 돋습니다. 바로 앞에서 듣는 것 같아요. 소리가 한음처럼 들리네요. 이병렬님, 오, 그 유명한 선율. 김정현님께서는 임원님의 편곡 버전 고잉홈 프로젝트 라이브의 연주로 이 왈츠를 듣다니요. 막곡으로 잘 듣습니다. 8644 쓰시는 분께서는 너무 좋습니다. 이 곡 너무 좋아하는데 방구석에서 이렇게 편히 즐길 수 있다니요. 너무 구석에 계시진 마시고요. 좀 나오셔서 들으시고요. 예. 7월에 살롱드 고잉홈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최고의 피날레 연주였습니다. 7월에 살롱드 고잉홈 오늘 그 마지막 시간 쇼스타코비치로 산다는 것 편과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번 달 좀 쉽게 접하기 어려운 20세기 음악 작품들, 그 쇼스타코비치의 명곡들을 또 우리 대표님의 생생한 설명과 그리고 또 훌륭한 연주로 만나보셨습니다. 일단 또 한 달 동안 함께 하면서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1: 네, 저는 많이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설레는 시간들이었고 제가 생각했던 게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20세기 음악을 많은 분들께서 거리감 있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쇼스타코비치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친근하게 느끼실 수 있을 그런 시간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렇게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 별 말씀은요. 뭐 플레이 디렉터 스페트니 루세프 씨에게도 우리 살롱드 고잉홈과 함께한 이 한 달의 시간이 어땠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스페트니 루세프, how was your experience with here, Salon de Going Home, for this month?
2: I was very happy. Thank you for the privileged moments and the opportunity to present what we're doing because I believe it's something very special and very unique.
1: 너무 기뻤고 그리고 굉장히 영광이고 조금 스페셜한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0: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도 앞으로 아쉬워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그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전곡 시리즈 일정도 한번 더 짚어보고 싶은데요. 바이올리니스트 겸 사무국장님 계시죠? 박지훈 씨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지금까지 저희가 작년 7번을 시작으로 올해는 1번, 6번, 8번, 9번, 그리고 5번. 이제 5번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3번도 저희가 올해까지 진행을 하고 내년에 이제 남은 2번, 4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0: 15번까지 그래서 저희가 2027년을 아주 쇼스타코비치로 꽉 채울 예정입니다.
1: 내년까지?
0: 네, 내년까지.
1: 꽉 차 있군요.
0: 네, 아주 꽉 차 있습니다.
1: 그래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티켓 이벤트도 오늘 함께하고 있죠. KBS 음악실 애청자분들께 8월 9일 일요일 오후 5시 세 번째 공연과 8월 16일 일요일 오후 5시 시리즈 네 번째 공연에 초대하는 티켓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총 20장 준비했으니까요. 계속해서 몇 분 남지 않았으니까 문자 많이 남겨주세요. 끝내기가 싫습니다. 손여름 대표님의 뭐 쇼스타코비치 전공 무대 일정뿐만 아니라 피아니스트로서의 활동 계획도 궁금한데요. 좀 어떤 계획들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아, 예. 저는 가을에 이제 독주회를 한국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때 이제 음반이 같이 아마 소개될 것 같아서 그때 또 제가 KBS 음악실에 나오려는 희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1: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 예.
1: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2: 네.
1: 안 할 수는 없는 소식이어서 아주 네.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2: 네.
1: 손여름 씨가 내년에 열리는 2027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던데.
2: 아, 예. 그렇게 큰 소식인 건가요?
1: 어이, 그럼요.
2: 깜짝 놀랐는데. 네.
1: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좀 소감도 네. 듣고 싶어요.
2: 아, 네. 예. 제가 콩쿠르 심사는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 이 콩쿠르는 이제 현역에서 막 활발히 좀 활동하는 그런 피아니스트 분들을 콩쿠르 측에서 많이 원하셔서 이제 저 말고도 모든 다른 분들이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피아니스트 분들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또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2: 아, 네. 고맙습니다.
1: 여름이 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국내 대표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고잉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와 함께 7월 한 달 풍성하게 보냈는데요. 이후의 활약도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고잉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분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다시 만날 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일 음악실 초대석도 특별한 만남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 카메라타 솔과 함께 클래식계의 슈퍼 스테디셀러 작품 비발디 4개 전곡을 총 90분간 라이브 연주로 감상합니다. 내일도 이곳 스튜디오 콩 풍성하게 채워질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KBS 음악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프로듀서 조정현, 작가 김서림, 엔지니어 김성현, 조채혁, 윤다람, 보이는 라디오 김종일, 유범수, 진행의 아나운서 강성규였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의 스페셜 DJ 아나운서 남현종입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야 할 때가 오면 고민이 됩니다. 어떤 선물을 해야 받는 사람이 좋아할지, 어떤 선물이 좋은 선물일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막막할 때 선조들에게 힌트를 얻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옛 선비들은 하선동력이란 말을 썼다고 하거든요. 하선동력, 여름날의 부채와 겨울의 책력, 즉 달력을 뜻합니다. 선비들은 계절에 따라 가장 필요해 보이는 물건을 선물했던 건데요. 가장 무난하고 평범한 선물 같기도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선물하는 마음이죠.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야겠죠. 부족한 건 없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걸 갈구하는지, 그 사람의 때

생생 클래식 오늘 첫 곡은 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목소리로 그리그의 그대를 사랑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로 두 번째 인사를 드리고 있는 스페셜 DJ 남현종입니다. 어제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까봐 박지현 아나운서가 여름 휴가를 가게 되면서 제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생클 함께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하선동력이란 말로 문을 열었는데요. 여름엔 부채, 겨울엔 새해 달력, 일리 있는 선물 같죠. 어느 설문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예상치 못했던 선물을 받는 것도 좋아하지만 꼭 필요했던 선물, 받고 싶었던 선물 받았을 때 만족도가 더 높았다고 해요. 근데 그러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어야겠죠. 선물 고르기 어려운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할 때 어떤 선물 하시나요? 저는 요즘 주변에 어떤 분이 생일이다 그러면

수건을 선물하곤 합니다. 잘 모르는데 그래도 수건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고 세상에 이 수건 안 쓰는 분 없잖아요. 여름엔 더우니까 샤워하고 겨울엔 추우니까 샤워하고 그래서 수건 선물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김영우님, 아, 선물 뭘 드려야 좋을지 항상 고민. 근데 현금이 제일 좋죠. 아, 그렇죠. 현금이 제일 좋은데 근데 원래 선물은 또 약간 내가 직접 구매하기는 조금 애매한 근데 남들이 선물해주면 너무 좋은 그런 게 좀 만족도가 높잖아요. 이영선님은 부채 같은 생클, 아우, 감사합니다. 네. 안 그래도 어제부터 무더위가 엄청 심해져서 폭염 경보도 올라갔다고 하는데 다들 시원한 실내에서 오늘 생클 시원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저도 잘 해보겠습니다. 꼭 필요할 때 찾아오는 선물 같은 점심시간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유료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KBS 콩 애플리케이션으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들을 곡은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중 작은 서곡과 행진곡입니다. 연주에는 앙상블 디토입니다.

앙상블 디토의 상큼한 연주로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중 작은 서곡과 행진곡 들었습니다. 김미영님, 9시부터 2시까지 엄마 DJ들 아기 방학 맞춰서 휴가 들어가고 남자 아나운서들이 대체하는 거 너무 재밌네요. 월드컵도 잘 봤습니다. 클래식 방송도 너무 좋아요. 맞아요. 저는 신윤주 아나운서, 윤수영 아나운서, 박지현 아나운서 세 분이 다 휴가를 가시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엄마들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육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몰랐다가 듣고 보니 그렇네요. 엄마들이었습니다. 0830 쓰시는 분, 월드컵 중계에서 파인애플 머리 스타일 한 선수가 아슬아슬하게 헤딩골 넣었을 때 머리카락에 공이 맞았나 아니면 줄기에 맞았나 재미있게 표현하셨던 그분인가요? 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 좀 롤모델이 출발 FM과 함께 이재후 아나운서여서 이재후 아나운서의 표현을 좀 많이 따라해서 아마 이게 제가 한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재후 아나운서가 또 이제 월드컵 중계를 했으니까 거기서 했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오프닝에 선물 얘기를 했는데 한태선님은 저는 와인 선물을 받고 싶어요. 마주 앉아 나눠주고 잔 부딪히며 오고 하는 소소한 얘기들. 일상의 작은 행복이겠죠. 아, 그쵸. 저는 사실 그 와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말씀하신 대로 와인잔 부딪히는 짱 하는 그 소리는 듣기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와인을 함께하는 그런 시간도 정말 뜻깊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들을 곡은 드볼즈악의 스트링 쿼르텟 12번 아메리칸 중 3악장 몰토 비바체 그리고 4악장 피날레 비바체 마논 트로폰인데요. 이 곡은 이제 드볼즈악이 미국 아이오와주의 시골마을 스필빌이라는 곳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면서 16일 만에 완성을 한 곡이래요. 제가 이걸 찾아보고 아 그러면 우리의 박지연 아나운서도 여름 휴가를 이제 한 열흘 이상 갔는데 다녀와서 어떤 멋진 곡을 어떤 멋진 이야기를 가지고 올까 저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또 원래는 이게

골작이 산책을 하면서 새의 울음소리를 바이올린의 높은 음역대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곡 현악 4중주가 아니라 관악 5중주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플루트, 오보, 바순, 클라린, 호른 가운데 어떤 소리로 어떤 이 숲의 새의 울음소리를 구현했을지 한번 찾아보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드볼작의 스트링 콰르텟 12번 아메리칸 중 3악장 몰토 비바체, 4악장 피날레 비바체 마논 트로포, 아플라투스 5중주단의 연주입니다.

드볼작의 스트링 콰르텟 12번 아메리칸 가운데 3악장 몰토 비바체, 4악장 피날레 비바체 마논 트로포, 아플라투스 5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1809 쓰시는 분, 실외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쨍해서 등짝이 타들어가고 머리에서 김나요. 아우, 밖에서도 들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지만 정말 뜨겁거든요. 해도 뜨겁고 습하고 체감온도도 높으니까 밖에 너무 오래 계시지 말고요. 시원한 그 실내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저도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장재은님, 저희 딸도 취업 준비 중인데 현종 아나운서처럼 언지 언론고시 꼭 합격하길 빕니다. 그쵸. 언시 취준도 힘들고 언론사 시험이 참 이 정답이 없어서 공부하고 준비하기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도 주변에 약간의 그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언론고시가 또 오래 부지런하게 하면은 언젠가는 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꼭 합격하리라 믿습니다.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1947 쓰시는 분, 현종 아나운서님 어제 혹시 당직이셨나요? 6시 새벽 뉴스 끝 무렵에 목소리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피곤하시겠는데요? 긴 음악 나올 때 살짝 눈 감고 계세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제 제가 당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들이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밤을 꼴딱 새고 새벽 5시, 새벽 6시, 아침 뉴스까지 하고 이제 들어가는 그 당번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피곤하게 느껴지면 어떨까 그랬는데 목소리가 아니라면 다행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또 생글에서 어떤 곡 들려드리고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찾아보니까 새벽이 지루하지 않고 좀 빠르게 잘 지나간 것 같아요. 긴 음악 나올 때 살짝 눈 감고 있을까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도 없으니까. 그럼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 사연 눈 크게 부릅뜨고 다 보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곡에 대한 이야기도 좀 찾아봤어요. 라흐마니노프의 내 손을 위한 6개의 소품인데요. 이 곡을 이제 라흐마니노프가 21살 때 썼는데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런 곡을 잘 쓸까? 내 손을 위한 이 곡이죠. 알고 보니까 이 곡을 쓰기 4년 전에 이웃집에 스칼론 가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세 자매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세 자매가 한 피아노에서 연주를 즐길 수 있도록 여섯 손을 위한 왈츠를 작곡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모티브를 가져와서 네 손을 위한 여섯 개의 소품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 자매 중에 한 명을 짝사랑도 했다고 해요. 자, 그런 이야기를 또 상상하면서 들어봅니다. 라흐마니노프의 내 손을 위한 여섯 개의 소품, 작품 번호 11, 그 가운데 2곡 스케르초, 4곡 왈츠, 브리즈 장제레와 올렉 마이젠베르그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브리지 당지레와 올렉 마이젠베르그의 피아노 연주로 라흐마니노프의 내 손을 위한 여섯 개의 소품 작품 번호 11 가운데 2곡 스케르초 4곡 왈츠 들었습니다. 2789 쓰시는 분, 정말 오랜만에 잠깐의 짬이 나서 세신샵 다녀왔어요. 더운 날씨지만 뜨끈하게 몸 담그고 세신 받고 나왔더니 너무 시원하네요. 나와서 집 가는 길에 생클 들으니 더욱 가뿐한 마음이 드는데요. 세신샵처럼 묵은 마음의 때를 가볍게 해주는 생클 고맙습니다. 세신샵 완전 이거야말로 이열치열이네요. 오히려 더 뜨거운 물에서 몸을 더 달구고 나면 오히려 이 밖에 나왔을 때 더 시원하려나요?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3780 쓰시는 분은 이런 무더위에는 하루 종일 놀거리가 풍성한 도서관으로 피신하시면 됩니다.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다가 공부하는 사람들 구경도 하고 너무 좋죠. 책 읽기 좋은 계절 여름의 한가운데입니다. 저는 작은 도서관의 사서입니다. 아, 그렇네요. 사실 모두 이제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면 가을을 떠올리곤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무더운 날 시원한 도서관 가서 독서하기 가장 좋은 계절 여름이지 않을까 싶네요. 혹시 뭐 독서가 좀 나는 낯설다 이러시는 분들 요즘 도서관 가면은 영화 보는 이 영화 감상실도 마련돼 있고 일단 도서관 자체가 요새는 다 예쁘게 건축돼 있고 뭐 정원도 있고 마당도 있고 그런 곳들 많으니까 또 너무 집에만 계시면 무료할 수 있잖아요. 근처에 도서관 가서 생클 들으면서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그러시면 더 시원하고 풍성한 여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780 쓰시는 분 커피 보내드릴게요. 오, 1905 쓰시는 분. 스포츠 중계와 클래식 프로그램 진행은 방송에서 거의 양극단이라 할 수 있는데 훌륭합니다. 뉴스 내레이션도 잘하고 못하는 방송이 없는 팔색조네요. 당신의 밤과 음악 DJ가 8년이나 진행했다는데 빨리 밀어내고 그 자리로 오시길 바랍니다. 와, 이거를 제가 보고 읽어도 되나 사연 소개해도 되나 했는데 끝번호 1905 쓰시는 분 청취자 이상협님입니다. 당밤에 8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 진행자 이상협 아나운서 선배가 또 이렇게 후배 방송을 점심부터 애청해 주시고 계시네요. 저는 그 자리를 노릴 생각 없습니다. 이상엽 아나운서가 오래오래 당반 가족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은 베토벤의 곡입니다. 피아노 협주곡 3번 C단조 작품 번호 37 3악장 론도 알레그로 크리스티안 메주이데노트가 포르테피아노 연주를 맡았고요. 파블로 헤라스 카사도가 지휘한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C단조 작품 번호 37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로, 크리스티안 베주이덴호우트의 프로테 피아노, 그리고 파블로 헤라스 카사도가 지휘한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박소영님, 바로크 오케로 듣는 배피협 독특하고 매력있네요. 저 바로크 오케스트라는 이제 현대 오케스트라보다 악단 규모가 조금 더 작고 기법은 담백하다고 하는데 저음부가 또 독특해서 어쩌면 더 힘있고 웅장하고 좀 원초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베토벤이 이걸 처음 피아노로 쳐서 초연할 때는 이 악보가 다 완성이 안 돼서 넘겨주는 음악가가 식은땀을 오히려 흘렸다고 합니다. 어떤 베토벤의 천재적인 기억력과 즉흥 연주 능력이 빛을 발했던 곡이기도 합니다. 박정원님, 아나운서님 때문에 월드컵 중계 KBS로 왔습니다. 목소리가 클래식도 잘 어울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클래식도 잘 하고 싶은 이유는 아까 사연 보내준 방밤 DJ 이상엽 아나운서에게 뉴스도 내레이션도 배웠기 때문일 것 같아요. 이상엽 아나운서는 아나운서실 안에서도 뉴스의 달인, 내레이션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 한 곡 듣겠습니다. 리스트의 빈의 밤, 썰번호 427 가운데 왈츠 카프리스 6번, 바이올린 연주의 빌 데 프랑, 피아노 연주의 미하일 리피츠입니다.

리스트의 빈의 밤, 썰번호 427 가운데 왈츠 카프리스 6번, 윌데프랑의 바이올린 연주, 미하일 리페츠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9591 쓰시는 분, 회사에서 점심 먹고 더워서 회사 내 건물 층층이 산책 중인데 음악이 너무 힘차고 경쾌해서 걸음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음악의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의 속도도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래식은 정말 뭐 산책하고 좀 이렇게 빠른 걸음에도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음악인 것 같아요. 다음 곡도 상상을 해보면서 들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로시니의 베네치아의 곤돌라 경기 준비했는데요. 두 명의 소프라노를 위한 이중창 곡입니다. 베네치아 하면 수상도시잖아요. 곤돌라가 있고 라 레가타 베네치아나라는 이 곡, 레가타가 곤돌라 경기라고 합니다. 이 경주 레가타에 출전한 노자비들을 이 소프라노들이 목청껏 응원하는 그런 장면을 좀 상상하면서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소프라노 에디타 그루베로바, 메조 소프라노 베셀리나 카사로바, 피아노 연주에는 프리드리 하이더입니다. 로시니의 음악의 밤중 베네치아의 곤돌라 경기.

0: 로시니의 음악의 밤 중 베네치아의 곤돌라 경기, 소프라노 에디타 그루베로바, 메조 소프라노 베셀리나 카사로바의 목소리, 피아노 연주의 프리드리 하이더였고요. 이어서 들은 곡은 정통 살롱 앙상블이죠. 이 살로니스티가 연주한 크라이슬러의 작은 빈 행진곡이었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생생클래식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1시 6분입니다.
1: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2: 아하, 이거구나.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아이디어를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완성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뭇잎 일기라는 책을 완성한 허윤희 작가는 후자, 완성시키는 사람인데요. 작가가 아이디어를 얻은 곳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관에 영향을 미친 책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이었습니다.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호숫가에 통나무집을 짓고 살았던 경험을 담은 책 월든. 이 책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칠 법한 부분이 있습니다. 책으로는 엮이지 못한 소로의 아이디어는 바로 이런 건데요. 수많은 나무와 풀이 그 식물 특유의 가장 선명한 색을 띄었을 때 잎 하나를 표본으로 채집해서 윤곽을 그리고 물감으로 그 색을 정확하게 표현해서 한 권의 책을 만들면 정말 멋진 기념품이 되겠다는 생각이었죠. 어떤 이들은 그냥 넘길 법한 이 아이디어에 허윤희 작가는 자기만의 방점을 찍어뒀습니다. 소로가 이루지 못했던 구상을 실현해보자는 거였죠. 독일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하고 돌아왔던 작가는 자연 가까이에 집을 얻었고요. 집에서 작업실까지 버스를 타는 대신 매일 산을 넘어다니면서 나뭇잎을 주워다 그림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책으로 엮인 나뭇잎일기는 작가가 2008년부터 10여 년간 모아온 삶의 이야기이자 인간과 자연, 세상에 관한 이야기죠. 150쪽에 달하는 페이지 모두에 나뭇잎 그림이 한 점씩 담긴 이 책은 봄부터 여름, 가을과 겨울을 지나 다시 봄으로 향하는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 해의 기록이 아니라 여러 해의 봄, 여러 해의 여름과 가을, 겨울이 모두 뒤섞여 있죠. 인상적인 건 그 시작을 여는 나뭇잎 그림이 군데군데 뜯어지고 사가버린 갈색의 낙엽이란 겁니다. 아직 봄이 제대로 찾아오기 전인 3월 6일, 지난 가을에 떨어져 달아가던 낙엽을 기록의 첫 페이지에 담았죠. 그 뒤엔 봄의 새 이파리들이 이어집니다. 작고 연하고, 때론 솜털을 달고 있는 풀잎과 나뭇잎들을 작가는 그날그날의 단상이나 신문에서 접한 뉴스들, 그날 떠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기록하는데요. 그 기록을 읽다 보면 인간과 세상과 자연이 서로서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밝은 초록의 이파리들은 여름에 접어들면 더욱 선명한 초록색을 뽐내고 이어지는 가을의 페이지는 풍부한 색상으로 가득합니다. 작가가 골라온 나뭇잎들은 때때로 벌레 먹고 구멍나고 한쪽이 크게 찢겨나간 모습 그대로 그려졌죠.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나뭇잎보다도 그렇지 않은 나뭇잎이 더욱 많고요. 그럼에도 그 모습 그대로 개성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란 걸 이 책을 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나뭇잎들의 모습은 우리의 하루하루를 닮은 것 같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찬란하게 흘러가는 하루하루를 말이죠. 여름날의 초록빛도 다 같은 초록이 아닙니다. 허윤희 작가가 그랬듯 오늘의 초록빛을 찾아서 여름을 나고 있는 나무들을 한 번쯤 올려다봐도 좋겠다 싶습니다.

슈만의 숲의 전경 중 외로운 꽃,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터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한낮의 페르마타, 오늘은 국립출판사에서 나온 허윤희 작가의 책 나뭇잎 일기의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도 책을 찾아보니까 나뭇잎들이 정말 방금 막 주워온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남의 일기 읽는 게 또 재밌잖아요. 몰래 보는 건 안 되지만 이건 이제 작가가 써서 엮어서 보여주는 거니까 읽어봐도 좋겠습니다. 이 책은 뭐 그림 보는 재미도 있지만 그림들 밑에 적어놓은 작가의 일기를 읽는 재미가 있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나뭇잎 그렸을까 궁금하시면 책을 찾아서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691 쓰시는 분,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에 있습니다. 보령에서 인천 가는 중이에요. 저희 부부는 귀촌 부부입니다. 그제가 딸 생일이었습니다. 늦었지만 내일 저녁 자녀들과 축하 모임이 있어요. 벌써 행복하고 설렙니다. 근데 운전 중인 남편이 졸렵다네요. 사연이 소개되면 졸음이 확 달아날 겁니다. 졸음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1691 쓰시는 분 사연 소개됐으니까 졸음 확 달아나셨겠죠? 아마 이 따님의 생일 저녁 축하 모임을 위해서 지금 귀촌을 한 보령에서 다시 인천으로 가고 계신 길일 텐데 졸면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졸음 쉼터 꼭 들르시고 조금 느리게 가도 옆에서 또 아내분께서 걱정 많이 하시니까 쉬었다 가세요. 잠 깨라고, 졸음 깨라고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들으실 곡은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가운데 아다지오 아사이, 기타 연주로 오트마 리버트의 연주로 들을 거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이 프랑스의 샹송 거장 질베르 베코가 작곡한 에 맹뜨낭이란 곡인데 이 곡이 재밌습니다. 이 질베르 베코가 비행기에서 옆자리 여인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연인이랑 헤어지고 혼자 다른 도시로 돌아가던 비행기여서 막 울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감정이 느껴져 있는 이 곡인데 에 맹뜨낭, 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벨의 곡과 붙여놓은 이유는 이 에 맹뜨낭에 라벨의 아주 유명한 곡의 핵심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생클 가족분들 교양과 어떤 이 그동안 들었던 지식을 총동원해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가운데 아다주 와사이, 오츠마르 리버츠의 기타 연주고요. 질베르 베코의 에 맹트낭, 바리톤 토마스 울리만스의 목소리, 칸디다 톰슨이 지휘한 암스테르담 심포니에타의 연주입니다.

질베르베코의 에 맹트낭, 마리톤 토마스 홀리만스의 목소리, 칸디드 톰슨이 지휘한 암스테르담 심포니에타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바로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라벨의 볼레로의 핵심 구조가 이 노래에 섞여 있죠. 이 버전은 앞에 볼레로가 이제 대놓고 많이 나오는데 또 다른 버전에서는 볼레로가 은은하게 또 나오는 곡들도 있더라고요.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들으신 곡은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그 가운데 아다주 아사이 기타 연주로 들었습니다. 기타 연주의 오트말 리버트였습니다. 4209 쓰시는 분, 너무나 애정하는 라벨의 협주곡을 기타 연주로 들으니 생경하면서도 시원한 매력이 있네요. 5318님도 피아노 타연의 소리도 아름다운 곡이지만 기타 줄의 울림도 너무 좋네요. 클래식의 매력이 또 그런 것 같습니다. 피아노 협주곡이지만 굳이 피아노로 연주하지 않아도 다른 악기로도 꽤 아름답고 훌륭하다는 거. 자, 이어서 들으실 곡은 슈베르트의 로자문데, 도이치번호 797 가운데 말레 뮤직입니다.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슈베르트의 로자문데 도이치 번호 797 가운데 발레 뮤직이었습니다.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1576 쓰시는 분, 평소엔 회사 점심시간에 생클 들었는데 오늘은 집에서 쉬면서 듣습니다. 퇴사했거든요. 당분간 계획은 없고 그동안 못 읽었던 책 읽으면서 지내려고요. 재충전 후엔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해보고자 합니다. 걱정되긴 하지만 잘할 수 있겠죠? 그럼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퇴사라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이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신 일이고 오늘 이 한낮의 페르마타에서 소개해드렸던 허윤희 작가의 나뭇잎 일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책에서도 책장을 펼치자마자 나오는 게 어떤 이 봄의 나뭇잎이나 한여름의 초록빛깔 나뭇잎이 아닙니다. 다 낡아있는 색이 빠져있는 그런 가을 낙엽인데 우리가 또 진한 초록빛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을과 겨울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아마 1576 쓰시는 분도 그런 재충전의 시간, 가을과 겨울을 미리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힘내시라고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3141 쓰시는 분도 기다리던 휴가 아침부터 여유롭게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휴가 기간에 산뜻 활기 촉촉한 목소리를 듣는 호사를 누리니 행복하네요. 휴가 내내 찾아올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드렸다시피 나뭇잎도 매일매일의 초록빛이 다르잖아요. 제 목소리도 하루하루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생클 진행하는 동안 계속해서 산뜻하고 활기 있고 촉촉한 목소리 유지할 수 있도록 물 많이 마시는 일주일 보내보겠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브람스의 클라리넷 소나타 F단추 작품 번호 120-1 가운데 3악장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 4악장 미바첸데요. 오늘은 플룻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플룻 연주의 엠마누엘 바위, 피아노 연주의 예핌 브론프만입니다.

브람스의 클라리넷 소나타 F단조 작품 번호 120-1 가운데 3악장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 4악장 비바체 에마누엘 바위의 플룻 연주 예핌 브롬판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다음 곡은 신청곡입니다. 8658 쓰시는 분이 노담의 칸타빌레라는 드라마에 삽입돼서 알게 된 곡인데 참 좋더군요. 이 드라마는 제가 클래식 음악에 푹 빠지게 만들어준 작품입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에게 추천해요. 저도 아직 이 드라마 제목은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아직 보진 못했거든요. 한번 봐야겠습니다. 8658 쓰시는 분의 신청곡입니다. 바흐의 건반협주곡 1번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52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머레이 페라이어가 피아노 연주와 지휘를 맡았습니다.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빌즈의 연주입니다.

머레이 페라이어가 피아노 연주와 지휘를 맡은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바흐의 건반 협주곡 1번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52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들었습니다. 9083 쓰시는 분, 아니 글쎄 피아노 전공했고 지금까지도 피아노 사랑하고 연주하는 친언니가 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제가 아주 자세하게 어플 다운받을 수 있게 설명해주고 얼마나 좋은 어플인지 KBS 클래식 FM 자랑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시간대별로 진행하는 아나운서와 프로그램 이름까지 한참 설명했네요. 지금 친정엄마 만나러 제주도 내려가 있는데 혹시 사연 소개되면 정말로 애청자 될 것 같아서 보내봅니다. 언니 사랑해. 네, 어우 생클 가족 한 명 더 늘렸으니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언니분께서 지금이 끝날 때까지도 듣고 계신다면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가 진행하는 동안 사연도 보내주시면 커피 쿠폰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엔니오 모리콘의 My Name is Nobody입니다. 하모니카 연주의 투츠 틸레망이고요. 메트로폴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이 곡과 함께 7월 28일 화요일 생생클래식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기술 박기용, 작가 장유림, 연출 정유라, 아나운서 남현종이었습니다.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진명언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진명언반 매주 화요일 중심시간대 집중감상곡, 교향곡 또는 관현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곡 준비했는데요.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3번 D단조, 흔히들 바그너 교향곡이라고 불리는 곡이죠. 오이겐 요크미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1977년 레코딩, 약 55분간에 걸쳐서 전곡 전해드립니다.

명주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조지 프레데릭 헨델의 건반악기 모음곡 7번 G단조 헨델 작품 번호 432 리차드 이가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조지 프레데릭 헨델의 건반악기 모음곡 7번 G단조 헨델 작품 번호 432 리차드 이가의 합시코드 연주였습니다. 파스칼리아 악장이 귀에 익으시죠? 이 헨델 할보르센, 할보르센이 편곡한 원곡이 바로 이 헨델의 원곡입니다. 비올라와 바이올린을 혹은 첼로와 바이올린을 위한 편곡 버전으로 자주 연주가 되는 그런 익숙한 작품이었습니다. 이어서 가브리엘 포레의 비가 작품 번호 24, 프랑스와 살크의 첼로, 에릭 르사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비가 작품 번호 24, 프랑스와 셀크의 첼로, 에릭 루사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3번입니다. 바그너 교향곡이라고 흔히 불리는 곡이죠. 그 때문에 왜 이렇게 불리는지를 알아보면 곧 이 곡에 대한 해설이 되는 셈입니다. 우선 1악장의 첫머리 트럼펫 동기, 바그너가 매우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바그너 집에서는 브루크너에게 트럼펫의 브루크너라는 별칭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이 곡에서는 그때까지의 브루크너 교향곡 이상으로 바그너 서법에 적극적으로 접근한 것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화성법과 대입법, 그리고 금관악기를 선두로하는 악기의 용법 등을 우선 들 수 있고요. 또 세 번째, 바그너가 이 곡의 총보를 살펴봤을 때는 트리스탄과 이졸데, 발퀴레, 뉘른바르크의 마이스터징어 등에서 의식적으로 인용한 부분, 그리고 그걸 연상시키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죠. 좀 심한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은 곡을 바그너에게 바친다는 점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개정 보필후에는 이것들이 대부분 삭제돼서 필요 없는 부분이 감소합니다. 네 번째, 이 교향곡 3번은 바그너가 좋아하던 베토벤의 교향곡 6번이나 교향곡 9번과 공통된 것들을 갖고 있죠. 특히 교향곡 9번과는 조성도 동일하고 어떤 종교적인 성격에서도 흡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악장에서 제1주제로 성장 발달해가는 모습도 교향곡 9번이 없었다면 브루크너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향곡 6번인 전원과는 자연에 대한 정감, 자연을 사랑하는 인간의 순수함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종교성과 자연적인 정서라는 것이 브루크너 교향곡에서 두 개의 커다란 특징이기도 하죠. 이건 이 교향곡에서도 대단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이 교향곡은 슈베르트 교향곡과도 근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율이 자유로운 점이나 표현이 소박한 점이 그렇죠.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역시 브루크너의 곡은 어디까지나 게르만적이다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바그너의 인용구들은 다 삭제돼서 원본대로 오늘날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3번 D단조 오이겐 요크미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라 드레스덴의 1977년 레코딩입니다.

오늘 집중 감상곡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3번 D단조 오이겐 요코미 지휘하는 슈타츠카 벨레 드레스덴의 1977년 레코딩 55분간에 걸쳐서 전곡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후반부는 안톤 아렌스키의 피아노 트리오 2번 F단조 작품 번호 73 레오노르의 피아노 트리오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안톤 아렌스키의 피아노 트리오 2번 F단조 작품 번호 73 레오노르의 피아노 트리오의 연주였습니다. 명인 조명음악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부드럽고 아름다운 잎들이여, 내 사랑하는 플라타너스의 잎들이여, 그대들에게 언제나 좋은 운명이 함께하기를. 천둥과 번개, 거센 폭풍도 그대들의 고요한 평화를 해치지 않기를. 사나운 남풍마저도 그대들을 범하지 않기를. 세상 어느 나무의 그늘도 이보다 더 사랑스럽고 더 아름답고 더 부드러운 적은 없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그늘은 결코 없었네. 오페라 세르세에 나오는 아리아 옴브라 마이프에서 찬미하는 그늘은 플라타너스의 그늘입니다. 플라타너스란 이름은 넓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플라토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넓고 시원한 그늘 덕분에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즐겨 찾던 나무였고요. 그래서 철학자의 나무, 사색의 나무라는 별명도 얻었죠. 깊고 넓고 시원한 그늘은 오늘도 필요합니다. 특히 마음이 무더운 날엔 더욱 필요하죠. 플라타너스의 그늘을.

7월 28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 중에서 옴브라 마이프 그리운 나무 그늘이요. 플라톤에서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던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의 아리아였습니다. 카운트 테너 발레르 사바두스, 크리스티나 플루아르가 이끄는 라르페지아타의 연주로 화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문 열었습니다. 날씨는 찜통 같아도 우리 마음만큼은 무덥지 말자고요. 마음의 그늘로 충분히 시원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유경희님, 그 그늘에 앉아서 쉬고 싶나요? 제가 다닌 학교에 큰 플라타나스 나무가 있었는데 문득 학교 운동장을 그리워하게 만드는군요. 아, 이 플라타나스 나무 그늘, 진짜 자연스레 그 예전 학창시절의 운동장들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때는 요즘도 그런가요? 다 플라타나스 나무였는데, 그죠? 오늘 그 그늘만큼 시원한 사연을, 긴 사연을 주신 분이 계셔서 소개하면서 두 번째 곡으로 넘어가 보려고요. 신준식님, 노날의 사연을 보내셨는데 오늘 아침에 출발 FM과 함께해서 들은 모차르트 곡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뭐 너무나 익숙한 곡인데 오늘은 선율이 가슴에 빡 꽂혔다고.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익숙해서, 그런데 그 귀함을 잘 몰랐나 봐요. 익숙해서 늘 가까이 있어서 그 가치를 잘 몰랐던 소중한 내 가족, 내 일터, 늘 주어지는 이런 음악들이 참 귀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다고. 늘상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생각하면서 한숨 쉬던 시간들이 생각나셨다고. 그래요. 아름다운 나의 재산들을 깊이 잘 챙겨보는 그런 시간 만들어 보자고요. 그런 마음이 분명히 무더운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 신준식님 사연을 봤습니다. 그러게요. 이 사연을 왜 논알에 쓰셨나요? 출발했어야 커피라도 한 잔 줄 텐데 다시 한번 쓰시면 어떨까요? 그늘만큼 시원한 음악이 또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물 위의 노래, 시원한 뱃노래 골랐습니다. 프랑스 낭만주의 시대 작곡가죠. 레이날도 아네 작품입니다. 연가곡 베네치아 중에서 네 번째 곡 라 비온디나 인 곤돌레타, 곤돌라의 금발아가씨입니다. 이 베네치아의 뱃노래 민요를 재해석한 선율의 작품인데요. 곤돌라 위에서 잠든 연인을 향한 애틋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테너 앤서니 롤페 존슨, 그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시원한 밴더레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프랑스 낭만주의 시대 멜로디들이었어요. 가브리엘 부르의 작품 방금 들으셨습니다. 바르카롤 밴더레 작품 번호 7의 3. 이 피아노 반주가 뭔가 이렇게 물결을 출렁이는 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듯한 노래였네요. 바리톤 톰 크라우스, 마이콘 마티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작품은 레이날도 안의 가곡이었습니다. 곤돌라의 금발 아가씨. 테너 앤토니 롤페 존슨이 불렀고요. 그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들 하셨나요? 지금 논알 감상하시면서 커피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박희정님 오후 커피 또 준비해야 하나요? 커피 칸타타 선곡표에서 확인하셨군요. 이 바흐의 세소 칸타타 이 커피 칸타타 중에서 Ivy should make their coffee should say 커피는 어찌 이다지도 달콤할까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당시 폭발적인 인기를 끌던 커피 문화를 유머러스하게 풍자한 작품이죠. 뭐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본인 또한 커피 애호가였다고 하잖아요. 이 라이프치히의 유명 커피집에서 우레바다 작곡한 일종의 홍보 음악이기도 합니다. 커피를 못 마시게 하려는 아버지와 커피를 사랑하는 딸 리스엔의 줄다리기. 뭐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그대로 들어맞는 결말이고요. 이 곡은 커피 중독자 딸 리스엔의 커피 찬양가입니다. 커피 맛은 얼마나 기가 막힌지 키스보다 감미롭고 와인보다 부드럽네. 소프라노 크리스티나 셰퍼, 헬무트 릴링이 지휘하는 바흐 콜레기움 슈투트가르트의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칸타타, 이 커피 칸타타, 세소 칸타타죠. 그 중에서 딸 리스엔이 부르는 아리아였습니다. 커피는 어찌 이다지도 달콤할까. 키스보다 감미롭고 와인보다 부드러우면 뭐 끝난 거죠. 정말 제대로 된 커피 중독자의 노래였습니다. 소프라노 크리스티네 셰퍼가 불렀고요. 헬무트 릴링이 지휘하는 바흐 콜레기움 슈투트가르트의 연주였습니다. 왜 그렇게 아버지는 커피 마시는 걸 반대했을까요? 굉장히 잘못된 또 속설이 유행했었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뭐 얼굴이 검어진다, 여성들은 출산하는데 또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질병하고 관련이 있다는 속설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청 비쌌대요. 근데 딸이 계속 그렇게 물 마시던 마시면 아버지로서는 정말 곤란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은영님도 커피 드시는 중이군요. 그리고 김현화님, 저녁에 잠 못 잘까봐 참고 있었는데 논알에서 이리 유혹하시다니요. 이건 커피다, 커피다 하면서 두유 한 잔 하신다고. 김선자님처럼 디카페인 드시면 어떨까요? 저도 사실은 요즘 진짜 디카페인을 자꾸 먹어버릇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자꾸 잠을 설치게 돼요, 저도. 이영자님, 커피는 너무 써서 설탕 연유 듬뿍 넣고 마신다고 하셨고요. 여기, 와, 대단하신 논알 가족 계십니다. 5318 쓰시는 분, 커피를 끊은 지 6개월 되셨대요. 음악으로라도 들으니 좋으시다고. 요즘은 쌍화차를 마시며 지내신다고. 지금도 쌍화차 드시나요? 끝으로 김은경님, 선풍기 꼭 그러안고 계시다고요. 다음 곡 아주 시원합니다. 로고 듣고 올게요.

어머나, 냉면이 살아 좀 동동 뛴 냉면 먹는 기분이라고 2562 쓰시는 분, 저도 그 냉면 국물을 생각했는데요. 냉면 타령, 원곡과 번안곡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곡은 원래는 비블라 컴파니, 친구 만세라는 그 제목의 노래인데 여기에 또 이렇게 맛 좋은 냉면 가사가 붙어서 우리 이렇게 군침 돌게 하네요. 로버트 쇼 합창단과 어울림 남성 중창단의 하모니로 함께 했습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으로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백작 부인의 아리아, 도베소노 이베이 모멘티, 그리운 시절은 어디로 가버렸나 감상하시겠습니다. 피가로의 약혼 여인 수잔나를 눈독 들이는 남편 알마비바 백작. 그의 사랑이 식은 걸 슬퍼하면서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군둘라 야노비치, 카를 뱀이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는 이 로세이니와 모차르트의 오페라 함께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조아키노 로세니의 세비야의 이발사 중에서 피가로의 아리아, 라르고 알 팍토툼, 나르냐 거리의 만능일꾼. 얄마비바 백작이 로지나에게 천돈에 반해서 악사들까지 동원해서 세레나데를 불렀건만 발코니에 그녀 모습은 보이지 않고 낙심한 백작 앞에 짠 하고 나타나서 해결사를 자처하는 피가로의 노래였습니다. 바리톤 레오 누치, 주세페 파타네가 지휘하는 볼로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 그렇게 로지나한테 반해서 어쩔 줄 몰랐던 알마비바 백작의 변심을 슬퍼하는 이 백작 부인 로지나의 아리아였어요.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에서 함께했습니다. 그리운 시절은 어디로 가버렸나. 그러니까 이 모차르트의 오페라가 로세니의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후속편이 되겠네요. 내용상 피가로의 결혼. 뭐 백작 부인이 슬퍼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긴 합니다만 그의 사랑을 되찾으리라 끝에서는 희망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프라노 군둘라 야노비치가 불렀고요. 카를 뱀이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뮤지컬 넘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작곡가 실베스터 르베이의 엘리자벳 중에서 황후 엘리자벳의 넘버입니다. 이히게 헤어 누어미어, 나는 나만의 것. 소프라노 임선혜의 음성, 문재원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뮤지컬 엘리자벳 중에서 실베스터 르베이의 곡이었습니다. 나는 나만의 것. 세장 같은 황실을 거부하는 황후 엘리자벳의 자유의 노래였습니다. 소프라노 임선혜가 불렀고요. 문재원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셰익스피어가 헨리 8세 시대 잉글랜드 궁정을 배경으로 왕의 결혼 문제와 권력 다툼, 또 종교 개혁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격변을 그린 역사극 헨리 8세입니다. 간략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헨리 8세는 후계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왕비 캐서린과의 혼인을 무효로 만들려고 한다. 캐서린은 끝까지 자신의 결혼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왕비 자리에서 물러나 외롭게 생을 마감한다. 그 과정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노리던 울지 추기경이 왕의 신임을 잃고 몰락하고 그는 자신의 야망을 후회하며 권력의 허무함을 깨닫는다. 헨리는 로마 교황청과 결별하며 앤 불린과의 결혼을 추진하고 이후 궁정은 계속된

혼인과 처형, 권력 다툼 속에 흔들린다. 두 사람 사이에서 훗날 영국의 위대한 여왕이 되는 엘리자베스 1세가 태어나고 마지막에서 대주교 토머스 크랜머가 갓 태어난 엘리자베스를 축복하며 그녀가 영국을 번영으로 이끌 위대한 군주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암시한다. 권력은 사라지지만 새로운 시대는 태어나며 역사는 이어진다는 걸 그린 셰익스피어의 역사극인데요. 셰익스피어는 이 역사극에서 르네상스 시대의 음악관을 아름답게 노래한 작품을 실었습니다. 3막 1장에 나옵니다. 올시와 캠페지오는 캐서린을 찾아가 이혼 소송을 포기하도록 설득한다. 올시와 캠페지오는 헨리 8세의 최애 측근이었던 토마스 올시 추기경과 카르디날 캠페지오 추기경입니다. 캐서린 왕비와 시녀들이 일을 하며 등장하고 캐서린 왕비가 시녀에게 말하는데요. 얘야, 루트를 들어라. 근심 때문에 내 마음이 자꾸 슬퍼지는구나. 할 수 있다면 노래를 불러 슬픔을 흩어지게 해다오. 일은 그만두고. 시녀가 노래하죠. 오르페우스가 루트를 연주하자 나무들과 얼어붙은 산봉우리마저 그의 노래 앞에 스스로 몸을 굽혔다. 그의 음악이 울려 퍼지면 햇살과 비가 내린 듯 풀과 꽃이 끝없이 돋아나 그것은 영원한 봄이 됐다. 그의 연주를 들은 모든 것은 바다의 거센 파도마저도 머리를 숙이고 잔잔해졌다. 아름다운 음악에는 이런 힘이 있다. 마음의 근심과 슬픔을 잠들게 하거나 그 음악을 듣는 순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힘. 시녀가 캐서린에게 불러주는 노래의 마지막 세 행. 아름다운 음악에는 마음의 근심과 슬픔을 잠들게 하거나 그 음악을 듣는 순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힘이 있다. 바로 셰익스피어가 말하고자 하는 르네상스 시대의 음악관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구절이죠. 음악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인간의 근심과 슬픔을 치유하는 예술이라는 셰익스피어의 르네상스 음악관을 엿볼 수 있는 시에 곡을 붙인 노래. 영국 작곡가 랠프 본 윌리엄스의 가곡 류트를 든 오르페우스 With His Lute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시를 랠프 온 윌리엄스가 멜로디를 붙였습니다. 류트를 든 오르페우스, 카운트 테너 데이빗 다니엘스, 마틴 카츠의 피아노

오스본 윌리엄스의 작품입니다. 린든 리, 보리수 초원. 옥스포드 뉴 칼리지 합창단의 하모니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우리들의 꿈은 헛된 것이었을까? 아, 헛된 것이었을까? 아직도 간석지에서 흔들리는 우리들의 꿈. 해지는 곳에서 새벽을 키운다. 윤중호 시인의 해지는 곳에서 새벽을 기다린다 라는 시의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한때 내가 꾸었던 그 꿈, 그게 다 헛된 것이었을까?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묻게 되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그 꿈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다고 해서 헛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다른 길에서 그 꿈을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연히 어느 길 끝에서 새벽을 맞고 떠오른 해를 보게 되듯이 그 꿈이 우리 마음에 다시 차오르고 또 떠오르는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첫 곡 홍정희 편곡 꿈이로다. 서진실의 노래와 월드뮤직밴드 옥스의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홍정희 편곡 꾸미로다 흥타령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서진실의 노래 월드뮤직밴드 옥새 연주였습니다. 오늘 풍요마을은 윤중호 시인의 해지는 곳에서 새벽을 기다린다 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어둠 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밀려들곤 합니다. 두려움을 비롯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만 찾아올지도 모르죠. 하지만 결국은 그 자리에서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해가 뜨면 보일 겁니다. 아직 살아서 흔들리는 그 꿈들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음악 우리 가락으로 여러분께 풍류 여유 전해드리겠습니다. 함현상 작사 작곡 꿈꾸는 아리랑 준비했는데요. 영화 두레소리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함께합니다. 두레소리의 노래로 감상하시죠.

김대성 작곡 사랑꽃, 가요금앙상볼 수인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한현상 작사 작곡 꿈꾸는 아리랑 전해드렸어요. 영화 두레소리 OST였습니다. 두레소리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함께하고 계세요. 천년의 한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고려 전기에 정순명이라는 문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향공으로 관직에 진출했는데요. 향공은 고려 때 실시된 계수관시라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계수관시는 각 지역에서 치러지는데 여기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사대부 출신이 아닌 지방 향리의 자제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정순명은 향공으로서 다시 문과에 급제해서 중한 관직에 나가긴 했지만 명문과 지방 자제들에 비하면 출세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았죠. 정순명은 자신의 그런 처지를 노래한 시를 지었습니다. 석죽화, 즉 페랭이꽃에 자신을 빗댄 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붉은 모란 좋아해 마당에 가득 기르고 있지. 뉘가 알리, 잡초 우거진 산과 들에 또한 아름다운 꽃이 피는 줄. 외진 땅에 귀공자는 드물기에 반매는 노인들만이 그 아름다움을 알지. 여기서 모란은 부귀영화 또는 화려한 배경을 자랑하는 사대부들을 뜻하는 것이겠죠. 자신은 모란과는 달리 그저 산과 들에 피는 들꽃이어서 귀한 분들의 눈에는 띄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의종 때 한림학사가 됐습니다. 한림학사는 왕명을 받아 문서를 작성하던 한림원의 관직인데 선배들이라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자리였죠. 향공 출신으로 한림학사가 됐다는 것은 문학적 재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순명은 왕의 잘못에 대해 바른 말을 계속하다가 왕의 미움을 샀고 무고까지 당하게 됐습니다. 그는 병들고 절망해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재능이 뛰어났고 왕에게도 바른 말을 계속했던 인물 정순명. 모란이 부럽지 않은 시절을 누리는가 했지만 결국 꺾여버렸으니 그는 정말 한떨기 페랭이꽃이었던 것일까요?

오늘 천년의 향기, 페랭이 꽃에 자신을 빗댄 시를 남겼던 정순명의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고려 문인 정순명의 시조시를 노랫말로 가곡스타일로 부른 곡 함께 하셨습니다. 정순명 시 전순희 작곡 페랭이 꽃, 김병호의 노래와 한충훈의 소금, 황숙경의 아쟁연주, 김선임의 양금과 송한나의 갈금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FM 풍류마을 이번에는 이해식 작곡 꼭두각시 노름 준비했습니다. 춤곡 갈까보다 꼭두각시 변주곡으로 함께 하시죠. 문정일의 피리와 김상철 방송원의 타악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이해식 작곡 꼭두각시 노름 듣고 왔습니다. 문정일의 피리와 김상철, 방승원의 타견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화요일 FM 풍요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신창열 편곡 까투리 타령 함께하겠습니다. 장서연의 노래입니다.

통렬하게 비판한 풍자 문학의 걸작이다. 한때 동화라는 오해를 받았던 것은 검열을 두려워한 출판업자가 비판적인 부분들을 빼고 출판했기 때문이었다. 난파당해 릴리퍼트라는 소인국에 도착하는 것으로 이 공상소설은 시작된다. 이 나라 사람들은 달걀을 깰 때 둥그런 쪽을 깨느냐 아니면 뾰족한 부분을 깨느냐 하는 이유를 가지고 두 파벌로 나뉘어 있다. 다음에 도착한 곳은 거인국이다. 여기서는 인간의 추함과 결점이 확대경을 보는 것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한번 익숙해진 관점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다. 장희창의 고전 다시 읽기라는 책에서 몇 부분 읽어드렸는데요. 어린 시절에 참 재미있게 읽었던 책, 걸리버 여행기. 어른이 돼서 읽으면 또 다르게 다가옵니다. 소인국의 이야기는 마치 멀리서 바라보면 희극이 되는 인간 세상을 풍자한 것 같고, 거인국의 이야기는 세상의 끔찍한 부분들을 확대해서 들여다봐야 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지나치게 멀리서 또는 지나치게 가까이에서 바라본 세상은 공정한 판단을 방해하기도 하죠. 그런 뜻에서 우리는 가끔 걸리버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다툼이 혹시 달걀을 어느 쪽으로 깨는가 같은 논쟁은 아닐까요? 내가 속해 있는 세상과 그렇지 않은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은 과연 늘 공정할까요? 그 소설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개성원 작곡 란을 위한 노래, 한중은의 소금과 선범의 피아노, 개성원의 베이스 연주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FM 풍요마을, 오늘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는 일도 일종의 용기.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다시 문을 열고 나서는 것도 용기 있는 마음입니다. 어린 소년 소녀들로 가득한 피아노 학원에 문을 열고 들어서서 피아노를 배우는 것도 용기에 속하고 책 제목처럼 미움받을 용기도 있죠. 강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틈에서 서투르고 부족한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커다란 용기일 겁니다. 용기란 영혼이 인내하는 힘이라고 하죠. 그렇다고 용기가 굉장한 순간에만 발휘되는 건 아닐 겁니다. 무더위 속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저마다의 용기를 내며 애쓴 사람들이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지하철을 타고 같은 거리를 걸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7월 28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앙드레 가뇽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L'air du soir, 저녁 공기, 저녁 바람이라는 곡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음악 9집 음반에도 수록되어 있는 곡이죠.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니카라구아 출신의 가수 카티아 카르데날의 노래였는데요. Donde pongo lo hallado 라는 곡이었습니다. 원래 실비오 로드리게스가 곡을 쓰고 부른 곡이었는데 내가 찾은 것을 어디에 두었을까? 그것을 어디에서 찾으리? 라는 노래였습니다. 카티아 카르데날의 목소리 두 번째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9472번 쓰시는 분, 매일 저녁 퇴근 시간에 세음이 채워주는 용기를 가득 담아 내일도 또 잘 보내보겠습니다 하셨네요. 오늘 오프닝 참 잘 들으셨네요. 그리고 김청래 씨,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네요. 퇴근길에 아내를 만나 경포호수를 한 바퀴 조깅하려고 합니다. 세음 들으면서 몸 풀고 있습니다. 곧 숨이 차오르겠지요 라고 하셨어요. 아주 건강하게 지내시네요. 강점숙 씨는 이 더위에 갈비찜을 하는 것도 용기라고 봐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그것도 큰 용기네요, 진짜. 네, 많은 용기로 쌓여가는 하루, 오늘 하루도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두 시간 동안 세상의 모든 음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목요일까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 아이가 태어난 후부터 꾸준히 함께 하셨다는 사연 주셨던 분, 3608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 오늘 전해드립니다. 헨델의 칸타타 N 여왕의 탄생일을 위한 송가, 헨델 작품 번호 74 가운데 아리아 신성한 빛의 영원한 원천 Eternal Source of Light Divine 전해드리죠. 이 곡을 영국의 카운터 테너 레스틴 데이비스 그리고 알리슨 벌섬의 내추럴 트럼펫, 또 트레버 피노크가 지휘하는 The English Concert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1863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정하셨어요. 3년 전 엄마의 49제에서 제부가 플루트로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를 연주한 이후로 이 곡은 엄마를 위한 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운 엄마의 안식을 기원하며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를 오늘은 피아노 독주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이슬란드 출신의 피아니스트죠. 비킹굴 올랍손의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헨델의 칸타타, 앤 여왕의 탄생일을 위한 송가, 헨델 작품 번호 74 가운데 아리아, Eternal Source of Light Divine, 신성한 빛의 영원한 원천이었는데요. 카운터 테너 레스틴 데이비스의 노래, 그리고 알리슨 발썸의 내추럴 트럼펫, 트레버 피노크가 지휘한 The English Concert의 연주였습니다. 어제는 피아노의 트레몰로 주법이 굉장히 신기했었는데 오늘은 이 내추럴 트럼펫이라는, 그러니까 계량, 지금의 그 계량되기 이전에 예전의 트럼펫인데 그 음정을 내는 밸브가 하나도 없다고 해요. 관으로만 이렇게 이어져 있는 트럼펫인데 어떻게 이렇게 음정을 낼까 신기해하면서 들었습니다. 알리슨 발썸의 내추럴 트럼펫 연주가 함께한 헨델의 곡 먼저 들으셨습니다. 4160번 쓰시는 분, 오늘 중요한 전화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통 걸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망설이다 정말 크게 용기 내서 간신히 통화를 마쳤습니다. 아까 용기 낸 걸 오프닝으로 칭찬받는 것 같아서 저 혼자 뭉클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네요. 네, 오늘 정말 큰 용기 내신 것 같습니다. 4160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굉장히 후련하시겠어요. 네, 이번에는 박봉용 씨께서 정하신 곡 이어서 전해드리죠. 루이스 미겔의 노래, 다람쥐 쳇바퀴 도는 하루가 또 지나가네요 하시면서 노세뚜를 정하셨고요. 3977번 쓰시는 분은 지구촌의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음악,

선곡이 담고 있는 내용이나 비하인드 스토리도 함께 들을 수 있어서 더욱 편하게 와닿습니다 하시면서 조다생의 샹송을 듣고 싶다고 청하셨네요.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리죠. 루이스 미겔이 노래하는 노세뚜, 당신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뒤에 난 당신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라고 노래하는 곡이고요. 이어서 네, 그 노세뚜 루이스 미겔의 노래 먼저 들어보시죠.

네, 신청곡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조 다슨. 사실 미국인인데 프랑스에서 샹송 가수로 활동을 했죠. 이 조 다슨의 아버지는 또 영화감독으로 쥘 다슨이라는 페드라라는 영화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 영화를 연출했던 감독이죠. 오늘 그 아들 조 다슨의 노래 Si tu n'existais pas, 네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이탈리아의 또또 쿠트뇨가 작곡한 곡이었고요. 그 전에는 노세뚜, 당신은 어떤지 모르지만 루이스 미겔의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0740번 쓰시는 분, 여기는 메화리 외딴 집이에요. 바람이 간간이 불고 정원엔 보랏빛 도라지꽃이 한창이에요. 이제 해바라기가 피면 정말 낭만적인 풍경이 영화처럼 열린답니다. 상상해보세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꽃이 많은 정원 늘 보고 계시네요. 그렇죠? 갖고 계시네요. 또 박도라도리님,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네요. 멕시코의 태양, 루이스 미겔의 좋은 곡 많이 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하셨네요. 루이스 미겔을 좋아하시는 분이네요. 또 장미옥 씨도 유튜브로 함께 하시네요. 아침에 이재우 아나운서님 하실 때는 자주 참여했는데 새음에는 처음입니다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침이 더 여유로우실까요? 네, 저녁에도 네 많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주 뵙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마르타 고메스, 콜롬비아 출신의 가수입니다. 마르타 고메스가 작곡하고 노래한 곡인데요. 뚜, 너, 당신입니다.

집시 킹스의 연주곡이었습니다. 스페인의 집시들의 후손으로 프랑스 남부에서 활동을 시작했죠. 플라멩코 가족 그룹 집시 킹스의 인스퍼레이션, 안스피라시옹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마르타 고메스, 콜롬비아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마르타 고메스가 부른 뚜, 당신, 너였습니다. 이번 주에 준비한 선물 안내해드리죠. 책 선물입니다. 루이지 사카모토가 음악학자들과 함께 피아노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책 피아노로의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의 음악가 루이지 사카모토는 어느 날 문득 3살 때부터 평생을 함께한 악기 피아노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피아노라는 악기의 원점을 탐구하는 여정이 시작됐죠. 음악학자들과의 대담, 건반악기 자료관 방문을 통해 챔발로와 클라비코드 등 다양한 건반악기의 변화 과정부터 사카모토 자신이 오랫동안 들어온 피아노 곡 플레이리스트까지 프란츠 출판사에서 단단한 양장본에 담아낸 이 밀도 높은 기록을 이번 주 세상의 모든 음악 청취자 10분께 드리겠습니다. 세음 홈페이지의 선물방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신청의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받고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루이지 사카모토의

책 선물로 전해드리는데요. 사카모토의 곡을 한 곡 전해드리죠. 영화 마지막 황제의 음악을 류이치 사카모토가 맡았었죠. 그 가운데 아마 이 곡을 가장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Rain이라는 곡. 이 곡 오늘은 OST가 아닌 1996년에 발표한 1996이라는 음반에서 전해드리죠. 류이치 사카모토의 피아노, 에버튼 넬슨의 바이올린, 샤키시 모렐렌바움의 첼로 연주입니다.

애착 인형, 애착 이불을 가진 아기들처럼 음악가들에게도 악기나 소품에 유독 애착이 강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글렌 골드죠.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의자를 글렌 골드는 어딜 가나 꼭 가지고 다녔고 그 의자는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글렌 골드 음악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글렌 골드보다 한 수 위의 음악가도 있었는데 어딜 가나 자신의 피아노를 분해해서 가지고 다닌 피아니스트. 쇼팽의 환생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입니다. 1975년 모든 피아니스트의 꿈인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뒤 지메르만의 행보는 그야말로 거침이 없었습니다. 지메르만이 들려주는 쇼팽은 섬세한 연주로 정평이 나있지요. 그 미세한 음색과 건반의 감각을 구현하기 위해 그는 늘 자신만의 악기를 고집했습니다. 건반이나 해머, 페달 등의 미세한 차이로 연주의 성과가 좌우될 수 있으니 한편으론 이해가 되기도 하지요. 지메르만은 자신의 피아노를 완벽하게 분해하고 조립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피아노의 구조와 기능을 철저하게 연구하는 그는 만약 악기를 옮겨오기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면 자신이 직접 개조한 건반과 액션이라고 불리는 핵심 장치를 가져와서 현지의 그랜드 피아노에 조립해서 쓰기도 했죠. 그래서 지메르만의 연주 여행에는 반드시 전속 조율사가 동행했다고 합니다. 지메르만의 연주 여행엔 여러 에피소드가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인 일은 뉴욕에서 일어났죠. 9.11 테러가 일어난 뒤 뉴욕의 경계가 삼엄했을 때 지메르만은 카네기홀 공연을 위해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그의 피아노도 함께 왔는데 접착제 냄새가 폭발물 같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그의 피아노는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죠.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도 지메르만의 연주 방식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지메르만은 자신의 피아노를 여러 조각으로 분해해서 배송한 뒤에 연주 때마다 다시 조립하는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이토록 섬세하고 예민한 피아니스트가 연주한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작품 번호 11 가운데 2악장 로망스 라르게토 들어보시죠.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이 자신만의 악기를 고집하다 보니 의외로 그 덕을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최고의 피아노 제조사인 독일 함부르크의 스타인웨이 제조사였는데요. 지메르만의 유별난 피아노 메커니즘 연구와 기술력에 그들도 깊은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자신만의 악기 위에서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는 연주자. 지메르만의 연주에서 느껴지는 섬세함과 자신감은 이토록 철저한 고집이 만들어낸 결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거대한 그랜드 피아노를 분해해서 가지고 다녔던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섬세한 연주로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작품 번호 11 가운데 2악장 라 로망스 라르게토 들어봤습니다. 지메르만이 피아노와 지휘를 맡았던 폴란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그동안 자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피아노만 연주한 1979년 24살 젊은 시절의 연주 녹음을 전해드렸어요.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피아노, 카를로 마리아 지올리니가 지휘한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또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7월 28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분입니다.

두 곡의 브라질 노래를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이방린 씨의 목소리였어요. 이방린 씨, 브라질 하면 떠오르는 여러 뮤지션들이 있죠. 그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 노래 제목은 노스 삼바 야 이운 파이스. 해석을 하자면 우리의 삼바는 이제 하나의 나라다 라고 노래하는 곡이었고요. 이 곡은 이방린 씨가 바로 지난주 7월 24일에 발표한 삼바 앨범 삼바두루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이었습니다. 첫 트랙이었는데요. 올해 81세의 나이에 발표한 음반이고 그 목소리였습니다. 이방린 씨의 우리의 삼바는 이제 하나의 나라다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보사노바의 명곡이죠. It's Wonderful 이라는 곡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곡 원래 조지 거슈인과 아이라 거슈인의 뮤지컬 Funny Face의 넘버죠. 이 곡을 조안 쥐베르트가 보사노바 버전으로 불렀었고 그 버전이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에서 흘러서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 곡을 호사 파소스라는 브라질의 보사 가수, 보사노바 가수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It's wonderful 이었어요. 바람 9942님,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네요. 직원들 모두 퇴근하고 혼자 야근하며 유튜브를 켜봤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음악이 좋아요 하셨어요. 여전히 좋아요 라는 말 참 듣기 좋네요. 그리고 마르코님도 유튜브로 함께 하시네요. 그림을 그리지만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오늘도 들어와 하루를 숨고르게 하고 이따가 붓을 들겠죠. 저의 쉼표와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7710번 쓰시는 분 문자로 청하셨어요. 올해 8살인 루루와 남편과 매일 하천길에서 자전거를 타며 새음을 듣습니다. 푸른 풀과 꽃이 끝도 없이 펼쳐진 자전거길을 달리는데 새음이 함께해 주니 더욱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시면서 아주 예쁜 까만 푸들 루루의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루루와 자전거를 타면 힘든 줄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새음 덕에 음악의 스펙트럼이 넓어졌다고도 해주시면서 이 음악을 정하셨는데 네, 찍어서 보내주신 사연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자전거 앞에 있는 바구니에 실려있는, 네, 타고 있는 루루의 모습이 참 귀엽네요. 네, 이 음악,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 중에서 썸머를 정하셨는데 여름이 되면 정말 자주 들려드리게 되고 참 많이 신청해 주시기도 하는데 오늘은 좀 독특하게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공연 실황 버전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히사이시조가 지휘하는 위필하모닉의 연주,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의 테마 썸머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음악의 앞뒤에 바닷소리, 파도소리가 아주 인상 깊었죠. 케 알라울라라는 제목의 노래였어요. 길이라는 의미인데요. 하와이 음악이었습니다. 하와이의 남성 5인조 5명의 형제들로 구성된 더 마카하 선스라는 남성 그룹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두 번째 들으신 곡 5091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이었어요. 예전에 항공사 광고 배경음악이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곡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Welcome to my world라는 노래였죠. 광고에는 아니타 커 싱어스의 중창 버전이 사용이 됐었는데 오늘은 그 원곡을 전해드렸습니다. Welcome to my world. 이 곡 미국의 컨트리 가수 짐 립스의 노래로 전해드렸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히사이시조의 영화음악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 가운데 썸머를 지난 2021년과 22년에 걸쳐서 했던 영화음악 콘서트 라이브 실황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히사이시조가 내 안에서 우리 오케스트라인 위 필하모닉과 함께 들려준 썸머였습니다. 이번에는 노르웨이 음악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리죠. 노르웨이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안데르스 로그의 곡인데요. 오프라는 곡입니다. 위로, 위에라는 의미예요. 연주부터 들어보시죠.

노르웨이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아니타 스코간이라는 노르웨이 싱어송라이터의 노래였는데요. 제목이 Se mai uinene, 내 눈을 봐요 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안데르스 로그라는 뮤지션의 곡 오프라는 곡이었습니다. 위로, 위에라는 곡을 연주곡을 먼저 들으셨어요. 소중한 하루님, 안녕하세요. 처음 들어왔어요 하시면서 세상이 음악으로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군요 하셨고, 4725번 쓰시는 분, 용기 내서 멀리 강원도 동강 휴양림으로 나 홀로 캠핑을 왔어요. 일찍 저녁 먹고 방송 들으며 동강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시원하고 좋아서 오길 참 잘했다 싶습니다 하셨네요. 그리고 아까 4772번 쓰시는 분께서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 노을입니다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셔서, 아주 멋진 노을 사진 보내주셔서 하와이 노래 케 알라올라 나가는 동안에 보이는 라디오에 사진 띄워드렸는데 보신 분들 계시겠죠? 네, 사진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최영지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베사메 무초를 쿠바의 가수 오마라 포르투 언더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오마라포르투 언더가 노래한 뱃삼에 묻혀였습니다. 강아영 씨, 토론토 생활 만 3년째예요. 여전히 자리 잡기가 진행 중이지만 세 명이 한 곳을 바라보며 이끌어주고 함께하길 바랍니다. 시련이 바탕이 되어 느릴지라도 우리만의 자리를 잡아가자고 전해주세요. 모두 사랑한다고 아낀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가족분들에게 네, 가족분들 지금 듣고 계시겠죠? 네, 강아영 씨 멀리서 고맙습니다.

여름 바닷가에서 펼쳐지는 이벤트만큼은 아니어도 우주에서도 가끔 흥미로운 이벤트가 열리곤 합니다. 우주에서 골프를 친 우주인도 있었고 지상과 체스 대국을 벌인 우주인들도 있었고 심지어 피자 파티를 연 우주인들도 종이 비행기를 날리려던 계획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머리 위를 떠돌고 있는 위성이 있고 우주정거장과 우주인들이 있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한 노력 같기도 합니다.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오랜 고립이 인간의 집중력과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2017년에는 훨씬 가벼운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열린 최초의 우주 피자 파티였죠. 이탈리아 우주비행사 파올로 네스폴리가 생중계 행사 중 무심코 피자가 먹고 싶다고 말했는데 우주정거장 책임자가 이 말을 듣고 보급선에 즉석 피자 재료 키트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우주비행사들은 무중력 상태에서 반죽을 둥둥 띄우며 각자의 피자를 만들어 먹었다고 하네요. 2008년에는 종이 비행기가 우주에서 날아오를 뻔했습니다. 항공우주공학자와 종이접기 전문가가 손을 잡고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종이 비행기를 날려보내는 계획을 세웠는데 우주비행사가 우주정거장 밖으로 이 종이 비행기를 직접 날려보낼 계획까지 세워져 있었다고 하죠. 종이배를 접어 시냇물에 띄우고 종이 비행기를 접어 하늘로 날리는 일은 어린 시절의 가장 순수한 놀이였는데 그 놀이가 우주에서 펼쳐질 이벤트로 기획되었다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우주에서 종이 비행기 날리기는 작년부터 다시 후속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종이 비행기의 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우주에서도 꼭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우주에서 펼쳐진 이벤트가 한결같이 지구의 일상을 그리워하는 일들이라는 것에 시선이 갑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는 시간은 너무 익숙해서 시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영화 속 천사들도 부러워한 일상이고 우주인도 그리워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어쩐지 위로가 됩니다.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 우주에서의 여러 이벤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결국 우주인의 이벤트들이 다 지구의 일상을 그리워하는 일들이었죠. 오늘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영화 인터스텔라 OST에서 Where We Are Going 이라는 트랙이었어요. 한스 짐머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미래의 지구에서 인류 생존을 위해 다른 행성을 찾아 떠나는 우주인들의 이야기였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터스텔라 OST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자넷 알렉산더의 피아노 연주 Common Ground입니다.

자넷 알렉산더의 피아노 연주 Common Ground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흥규,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작년 5월 13일 일본의 도쿄 수미다 트리포니 홀에서 펼쳐진 미셸 달베르토의 피아노 리사이틀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브람스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라벨의 밤의 가스파르 등을 들으시겠습니다. 피아니스트 미셸 달베르토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슈만과 드뷔시, 포레의 음악 해석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미셸 달베르토는 작년 5월에 도쿄에서 선보인 리사이틀에서 포레와 슈만, 브람스 그리고 라벨의 곡들을 연주합니다. 달베르토의 자연스럽고 세련된 연주 스타일이 돋보이는 곡들을 연주해서 기대를 모읍니다. 먼저 이번 도쿄 리사이틀 첫 곡으로 포레 발라드 작품 번호 19 들으시겠습니다. 지난 1879년에 작곡된 포레 발라드는 포레 음악

포함된 화성이 중심이 되는데요. 일찍이 피아니스트 알프레드 코르토는 이 곡을 가리켜서 절제된 감정과 조용한 행복감이 감도는 작품이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미셸 달베르토의 피아노 연주로 가브리엘 포레의 발라드 F샵 장조 작품 번호 19 들으시겠습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발라드 F샵 장조 작품 번호 19 감상하셨습니다. 피아노 연주의 미셸 달베르토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난 2025년 5월 13일 도쿄 수미다 트리포니 홀에서 펼쳐진 미셸 달베르토의 피아노 리사이틀 수랑을 듣고 계십니다. 피아니스트 미셸 달베르토는 1955년 프랑스 파리 태생입니다. 1975년에 클라라 하스킬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했고요. 78년에는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1년부터는 파리음악원 교수로도 활동 중인데요. 연주자로서의 달베르토는 특히 슈만 음악 해석에 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듣고 계신 도쿄 리사이틀 다음 곡으로 슈만의 곡을 연주합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분테 블레터 작품 99 중에서 한 곡을 연주하는데 이 분테 블레터라는 작품은 1852년에 출판이 됐는데 본래는 슈만이 1834년부터 49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쓴 소품들을 모아놓은 피아노 작품집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 음악회에서는 알본 블레터 3번이 연주됩니다. 특히 달베르토의 슈만 연주는 내면적인 시정을 강조하는 연주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연주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로베르트 슈만의 분테 블레터 다채로운 잎사귀들 작품 번호 99 중에서 알본 블레터 제3번 들으시겠습니다. 미셸 달베르토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분테 블레터, 다채로운 잎사귀들 작품 번호 99 중에서 알본 블레터 제3번 감상하셨습니다. 피아노 연주의 미셸 달베르토였습니다. 슈만의 곡을 섬세하게 연주해낸 피아니스트 미셸 달베르토는 이제 그 다음 곡으로 브람스의 곡을 연주합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번호 35를 연주하는데 이 곡은 1863년에 작곡된 피아노 독주곡이죠. 파가니니의 그 유명한 카프리스 24번의 주제를 바탕으로 한 여러 변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 2권으로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브람스는 이 곡이 단순한 변주가 아니라 피아노를 위한 연구라고 말했는데 정말 각 변주들은 피아노 기법에 대한 연구와 같은 그런 곡들입니다. 피아노의 어떤 특정한 기교라든가 표현법에 대해서 마치 연구하듯이 전개되는 쉽지 않은 곡인데 피아노 곡 중에서도 상당히 까다로운 작품으로 여겨지는 작품입니다. 자, 그럼 미셸 달베르토의 피아노 연주로 요하네스 브람스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번호 35 들으시겠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감상하셨습니다. 피아노 연주의 미셸 날베르토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작년 5월 13일 일본의 도쿄 수미다 트리포니 홀에서 펼쳐진 미셸 날베르토의 피아노 리사이틀 실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피아니스트 미셸 날베르토, 이번 음악회의 서두에는 포레와 슈만의 부드러운 소품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어려움, 까다로운 곡들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방금 브람스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들으셨습니다. 굉장히 기교적인 곡이지만 기교를 과시하기보다는 작품에 어울리는 자연스럽고 우아한 해석을 보여주고 있죠. 날베르토는 프랑스 피아니스트이니만큼 프랑스 작곡가들의 곡들을 연주할 때 더욱더 돋보이는데요. 이번 도쿄 리사이틀에서 그 다음 곡으로 프랑스 작곡가 모리스 라벨의 밤의 가스파르를 연주합니다. 네, 이 곡도 상당히 기교적으로 까다로운 곡으로 알려져 있는데 라벨의 가장 성숙한 피아노 곡으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밤의 가스파르라는 곡은 프랑스의 상징주의 시인 베르트랑의 시집 제목에 따라서 밤의 가스파르라는 제목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 베르트랑의 시집에 실린 시들은 지옥과 어둠, 공포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라벨은 그 중에서 세 개의 시를 골라서 그것을 음악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제1곡은 물의 요정입니다. 물보라의 느낌이 피아노로 잘 표현되어 있고요. 제2곡 교수대. 이 곡은 처형된 시신들의 참혹한 모습을 묘사한 시의 내용이 음악으로 잘 드러납니다. 붉은 노을이 지는 저녁 무렵의 종소리도 들려오는 곡이죠. 그리고 마지막 제3곡 스카르보, 전설적인 난쟁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기교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작품으로 손꼽힙니다. 자, 그럼 모리스 라벨의 밤의 가스파르 전곡 들으시겠습니다. 물의 요정, 교수대, 스카르보 이렇게 전곡 피아노 연주의 미셸 날베르토입니다.

모리스 라벨의 밤의 가스파르를 들으셨습니다. 제1곡 물의 요정, 제2곡 교수대, 제3곡 스카르보까지 피아노 연주의 미셸 달베르토였습니다. 이제 오늘 듣고 계신 작년 5월 13일 도쿄 공연 마지막 곡인데요. 프란츠 리스트의 노르마의 회상 들으시겠습니다. 이 곡은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를 바탕으로 한 피아노 환상곡입니다. 1841년에 작곡이 됐고요. 오페라 노르마의 주요 선율들을 아주 화려하게 엮어서 만든 피아노곡인데 리스트의 피아노곡 중에서도 기교적으로 난이도가 아주 까다로운 곡으로 손꼽힙니다. 자, 그럼 미셸 달베르토의 피아노 연주로 프란츠 리스트의 노르마의 회상 들으시겠습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노르마의 회상을 들으셨습니다.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의 여러 선율을 바탕으로 한 굉장히 까다로운 피아노 곡으로 알려진 작품인데요. 네, 관객들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피아노 연주의 미셸 달베르토였습니다. 오늘 FM 실황음악에서는 작년 5월 13일에 일본의 도쿄 수미다 트리포니 홀에서 펼쳐진 미셸 달베르토의 피아노 리사이틀 실황 함께 하셨는데요. 네, 여러 가지 곡들을 들을 수 있는 즐거움이 있는 리사이틀이었죠. 포레와 슈만 그리고 브람스, 리스트, 라벨의 곡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피아노 음악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미셸 달베르토의 음반 중에서 스크리아빈의 곡을 들으시겠습니다. 알렉산더 스크리아빈의 시 제2번 작품 번호 69를 미셸 달베르토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알렉산더 스크리아빈의 시 제2번 작품 번호 69를 미셸 달베르토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구 배창복입니다.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계속 문자가 옵니다. 자동차 보험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기를 놓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카드 회사에서 계속 문자가 옵니다.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리 확인하시어 카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참 많은 만기를 안내받으며 살아갑니다. 보험도 카드도 각종 이용권도 정해진 시간이면 누군가는 먼저 알려주고 다시 이어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알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금 쉬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래 미뤄둔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보세요. 지금의 나를 다시 돌볼 시간이 됐습니다. 만기 돌의 문자처럼 누군가 대신 알려주진 않지만 문득 궁금해지는 누군가의 얼굴처럼 어쩌면 마음은 아주 작은 신호를 늘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알림에 단문자를 보내보면 어떨까요? 정다운 가구 오늘 준비한 첫 곡은 유성윤 씨 박판길 곡 너야의 고향입니다. 메조소프라노 방현희의 노래입니다.

테너 박인수의 노래였습니다. 김노현 시곡 황혼의 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유성윤 씨 박판길 곡 너야의 고향이었는데요. 메저 소프라노 방현희의 노래였습니다. 박원자 씨 정덕기 곡 수박 소프라노 강혜정의 노래로 들으시겠고요. 이어서 박영만 씨 정연근 곡 원두막 바리톤 박흥우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이놈들! 누구네 집 녀석들이야? 이놈들!
1: 바리톤 박흥우의 노래였습니다. 박영만 씨, 정연근 곡 원두막 함께 하셨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박원자 씨 정덕기 곡 수박이었는데요. 소프라노 강혜정의 노래였습니다. 김태호 씨 나운영 곡 달밤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대우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죠.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외국 영화에선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긴 여행이나 장기 출장에 나선 주인공이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놓는다. 작은 탁상용 액자, 가족이나 연인의 사진 혹은 좋아하는 무언가를 찍은 사진 액자다. 액자를 갖고 다니는 사실 좀 신기하다. 액자를 꺼내놓는 주인공도 사진 속의 사람들도 다정스럽고 사랑스럽다.

가족이 함께 여행을 많이 떠나는 요즘입니다. 이 휴가철의 서프라이즈로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를 한번 가지고 여행 가방에 넣어서 가시면 어떨까 생각해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퓨어 스마일, 순정한 미소. 스티브 바르카스의 피아노 연주로 화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문을 열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하고 싶은 이야기 당신의 밤과 음악에 남겨주십시오. 문자는 우물정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은 모두 열려 있습니다. 새싹 9578번,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학원 숙제하면서 맨날 듣는 중2 학생입니다. 처음 문자 보내봐요. 항상 좋은 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중학교 2학년부터 이런 프로그램을 들으시니 커서 얼마나 훌륭한 어른이 될지 상상도 안 갑니다. 학원 숙제가 이 학교 숙제와는 또 달리 정말 너무 많죠.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우리 학생입니다. 이 숙제를 일종의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보면 조금 덜 힘들지 않을까, 짧은 생각을 보태봅니다. 애청 감사드립니다. 7385번, 어제 새로 들인 스피커로 당신의 밤과 음악에서 들려주시는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이 스피커도 환갑이 넘거나 가까울 것 같은데 저와 비슷한 연배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더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늘 좋은 음악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해 주시는 제작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연배가 비슷한 사물과 사람이 서로를 기대면서 일상을 잘 버티고 누리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아름답습니다. 새싹이시고요. 핸드폰 뒷번호 8212번.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사연 남깁니다. 코로나 시기에 공시생이랍시고 하루 종일 먹고 공부만 하던 시절부터 백색 소음 삼아 듣기 시작한 라디오 채널을 고정으로 듣기 시작하고 벌써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휴가철이라 그런지 사연이 없다고 하셔서 이렇게 불이 나게 글을 써보는데, 이상 엽 아니고 이상 협입니다라고 말씀하시던 그 목소리에 반해서 유튜브의 특별 방송으로 모차르트인가 베토벤인가 특수분장을 하신 모습이 담긴 영상에 두 번째로 댓글을 달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4년째 일하고 있는 영어학원에서 장기근속 휴가로 이번 주 드디어 휴가 떠나네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는 말씀 한마디에 하루 피로가 사르르 녹습니다. 휴가지에서도 함께 할 수 있겠죠 하셨는데, 뭐 당연하고요. 저희 오랜 청취자신 것 같습니다. 아, 상토벤이, 예, 그러니까 제가 베토벤 분장을 한 그 상토벤 영상이 쇼츠와 릴스로 박제돼서 아직도 떠돌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보다가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아, 새벽부터 불러서 방송시키고 또 벌칙까지 주고, 참 방송국 사람들 나쁜 사람들입니다. 아, 우리 8212번 장기근속 휴가라고 하셨는데 휴가 어디 떠나십니까? 학원 휴가가 참 어렵죠. 있기는 있는데 또 수업 준비하셔야 되고 해서 휴가 떠나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학교와 다른 스트레스가 분명히 많으실 텐데 훌훌 털고 잘 회복하셔서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악 이어드립니다. 스웨덴 왈츠, 어서와 나의 가족입니다. Summer Night이라는 부제가 붙은 음악인데요. 핀란드 출신의 소프라노 카리타 마틸라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비너 페스트발츠, 비엔나 대왈츠, 비엔나 축제왈츠였습니다. 앙드레 리우가 곡을 썼죠. 그가 이끄는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전해드신 곡은 스웨덴 왈츠, 어서와 나의 가족, 소프라노 카리타 마틸라가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하이든의 교향곡 96번 디장추, 호보켄 번호 1-96, 기적 중의 사막장입니다. 미뉴에토 트리오 1553번 신청곡인데요. 이 곡을 초연했을 당시에 연주회장의 샹들리에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관객들이 연주를 보기 위해서 앞자리로 다 이동해 있던 덕분에 비어있던 뒷자리가 공간이 있었고 거기 샹들리에가 떨어져서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해서 바로 기적이라는 별명을 얻은 그런 음악입니다. 1952년 레코딩으로 준비했는데요. 존 바비롤리가 지휘하는 할레 오케스트라입니다.

2875번 여러모로 재치 넘치는 이상혁 아나운서님, 품격 있는 방송으로 행복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여름 잘 지내시고 저는 마탄의 사수 신청해봅니다. 이국희 드림하셨는데 오늘 듣고 계십니까? 우리 이국희 씨도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면서 배부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중에서 사냥꾼의 합창이었습니다. 마법탄환의 사수. 네. 주제페 시노폴리게즈 위하는 베를린 도이치 오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들려드린 음악 핸드폰 뒷번호 1553번 신청곡 하이든의 교향곡 96번 D장조 호복현 번호 1-96 기적의 사막장이었습니다. 7257번 저에겐 가까운 바다가 있어요. 한낮에는 33도로 끓더니 밤이 되니 수슬바람이 창을 넘어 파도처럼 흘러드네요. 암청색 밤하늘 청량한 공기에 감사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걱정 근심 음악으로 씻는 밤 혼자만의 호젓한 행복 여기는

해운대입니다 하셨습니다. 요즘 해운대 물에 계란을 넣으면 삶아질 것만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아, 계신 곳에서 폭염 대비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아마 7257번 오랜만에 떠난 그리고 혼자만의 휴가신 것 같습니다. 잘 즐기고 건강하게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721번 지난주 제주에서 들은 베토벤의 황제 정말 멋졌습니다. 바다를 보면 듣고 싶어지는 곡인데 이날 하프 연주를 들으니 더욱 좋더군요. 그렇죠. 이 하프 연주는 조금 흔하지가 않아서 좋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제주는 무더위지만 1100고지 습지를 걸으니 무척 시원했답니다. 중산간이 좀 시원한 편이죠. 법한포구의 용천수는 얼음물처럼 차갑네요. 제주는 올 때마다 신비하고 아름다운 곳인 듯합니다. 올 초 제주로 이사온 윤수린의 가족의 초대로 휴가를 편안하게 잘 보내서 감사함을 전해봅니다. 데뷔시의 바다 2악장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제주라면 두 번에 걸쳐서 꽤 오래 있어봤는데 법한포구의 용천수는 경험을 못해봤네요. 다음 기회에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휴가 준비 중이신 분들, 제주로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시린의 가족도 함께 듣기를 바라면서 드뷔시의 교향시 바다 중에 2악장 파도의 유입니다. 주앙 마르티뇽이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방송 교향악단입니다.

라벨의 음악 바다 위의 작은 배였습니다. 파스칼 호제이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음악 두비시의 교향시 바다 중에 2악장 파도의 유희였습니다. 주앙 마르티농이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방송 교향악단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밤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프랑켄슈타인의 작가 메리 셸리와 또 남편이 시인입니다. 비시 셸리가 함께 쓴 여행기 1816년 여름 우리는 스위스로 여행을 갔고의 한 페이지 만나보시죠.

1816년 메리 셸리는 19살이었고 남편 비시 셸리는 24살의 시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름 세 달 동안 스위스 제네바와 근처 프랑스의 샤모니며 몽블랑을 여행했습니다. 처음에 두 사람은 큰 기대를 품고 그곳들을 찾았죠. 하지만 날씨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날씨를 메리 셸리는 스위스에 도착해서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천둥 번개는 점점 더 요란하고 무서워지고 있어. 이런 뇌우는 처음이야. 우리는 호수 반대편에서 폭풍우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며 하늘의 여러 지점에서 구름 사이로 번쩍이는 번개를 관찰해. 어느 날 밤에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강한 폭풍이 불었어. 호수가 번쩍이자 쥐라산맥의 소나무가 다 보이는 거였지. 모든 풍경이 순간 하얗게 빛나더니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고 어둠 속에서 머리 위로 무시무시한 천둥이 쳤어.

두 사람이 당대 유명한 시인 바이런 등의 문인들과 함께한 때가 그날 밤이었을까요? 그들은 종일 몰아쳐대는 폭풍우와 천둥번개 다 같이 별장에 갇히다시피 합니다. 할 수 없이 실내에 모여 앉은 그들은 기담집을 함께 읽으면서 각자 자신들이 알고 있는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대화에서 메리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2년 후에 소설을 출판합니다. 그 소설이 바로 프랑켄슈타인이었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은 기이한 모습의 인조인간이 주인공이죠. SF 소설의 선구작격인 명작입니다. 결국 좋지 않은 여행지 날씨가 메리에게는 엄청난 행운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행지의 날씨도 머지않아 다시 좋아졌습니다. 다음 편지에서 시인

산이 이런 존재인지 미처 상상하지 못했지. 하늘 높이 서 있는 이 거대한 봉우리들이 돌연 내 눈앞에 들어왔을 때 가슴에서 광기와 같은 황홀한 경이로움이 터져나오더군. 이게 전부 하나의 풍경이었단 말이네. 모든 것이 우리의 관심과 상상력을 건드렸어.

프랑켄슈타인의 탄생 비화를 처음 들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프랑켄슈타인의 작가 메리 셸리와 시인 남편 비시 셸리가 함께 쓴 여행기 1816년 여름 우리는 스위스로 여행을 갔고 한 페이지 만나봤습니다. 들으신 곡은 베토벤의 교향곡 6번 F장조 작품 68 전원 중에서 5악장 목동의 노래 폭풍우 뒤에 기쁘고 감사한 감정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의 연주였습니다. 김경진 씨 휴가는 못 가고 지난주 당일치기로 대전에 다녀왔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빗속에 옷은 젖었지만 어린 마음으로 돌아가 정말 즐거웠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일몬도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휴가로 대전을 가실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일 때문에 가셨는지 궁금해집니다. 저희 앞서 밤의 한 페이지에서 소개해드린 뭐 그런 종류의 폭풍우까지는 아니지만 결혼식 날 세찬 비바람 속에서도 행복해하던 그 주인공 커플의 모습 아직도 뇌리에 남아있는데요. 이 배경음악과 함께 아주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영화죠. About Time에 흐른 일몬도 세상. 오늘은 이탈리아의 크로스오버 테너 트리오 일 볼로의 노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참 자주 들리던 멜로디였는데 요즘에는 드물게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은주 씨께서 성자들의 행진,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연주한 곡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하셔서 2부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존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였습니다. 박유경 씨, 늘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여의치 않아 글을 올린 지몇 달이 지나니 마음 한구석 신청곡을 올려야 하는데 하는 밀린 숙제를 갖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저희 숙제처럼 오시면 안 됩니다. 그냥 휴가처럼 오셔야죠. 요즘 사연이 적다는 상엽님 말씀에 급히 올립니다. 아, 참 이렇게 참 선하고 훌륭한 청취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듣고 싶었던 곡이라 전에 메모해뒀는데 우연히 당밤에 나와서 더 설렜던 곡. 요즘 뜸하다는 사연 덕으로 또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며 신청해 봅니다. 모든 제작진 분들 더위에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사연이 적다는 이야기 이후에 정말 많은 사연들이 또 답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감사합니다. 사연이 적다기보다는 관심을 끌려는 방편입니다. 영업입니다. 박유경 씨 고맙습니다. 음악 보내드리겠습니다. 슈베르트의 네 손을 위한 환상곡 F단조 도이치번호 940 김대진과 문지영의 피아노 듀오입니다.

피아니스트 김대진과 문지영이 함께한 슈베르트의 네 손을 위한 환상곡 F단추 도이치번호 940이었습니다.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추 작품 47 중에서 이 악장 아다지오 디몰토, 정경화의 바이올린, 앙드레 프레비니즈 위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디단초 작품 47 중에 2악장 아다지오 디 몰토, 정경화의 바이올린, 앙드레 프레비니시 위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4967번 여름밤에 이 음악 들으면 포근한 남태평양 앞바다에서 해수욕 배드 깔고 시원한 칵테일 한잔 마시는 느낌이라 여름의 최애곡입니다. 바이더 슬리피 라군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비슷한 느낌을 받고 싶으신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상상해보면서 듣겠습니다. 에릭 코테스의 음악 바이더 슬리피 라군, 스티븐 어프의 피아노입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황금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리처드 로저스와 오스카 해머슈타인 2세 콤비의 뮤지컬 남태평양 중에 발리하이 보내드렸습니다. 스탠리 블랙이 주의하는 런던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었습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김영옥 씨께서 사연 주셨습니다. 얼마 전 4년 만에 한 아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고3 기말고사를 마치고 뭔가 섭섭한 기분 속에서 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설레고 근사한 연락입니까? 방학하면 바로 만나자고 했죠. 어리고 귀엽기만 했던 중2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 멋진 숙녀가 다 됐더라고요. 선생님이시죠? 이 선생님의 보람, 주위 분들에게 여쭤보면 이렇게 아이에게 연락이 오는 거라고 하더군요. 카페, 도서관, 식당, 서점을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친구의 생각이 어찌나 깊고 미래에

하셨습니다. 성별은 다르지만 충분히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 방학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방학을 해도 무의식 중에 새벽에 자꾸 일어나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방학이 끝날 때쯤에 잠이 적응이 돼서 개학하면 더 힘들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곤 하는데요. 이 선생님들 방학 부러워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이게 필요하니까 있는 겁니다. 쉬어야 또 다음 학기에 나아갈 체력이 충전되는 거죠. 정말 보람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이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기를 바라면서 영화 비포 선셋 중에서 Waltz for a Night 줄리 델피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하지메 미조구치의 첼로, 곤티티의 기타 연주로 당신의 방과 음악 오늘 끝곡 퍼펙트 데이즈 남겨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민,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부드럽고 아름다운 잎들이여, 내 사랑하는 플라타너스의 잎들이여, 그대들에게 언제나 좋은 운명이 함께하기를. 천둥과 번개, 거센 폭풍도 그대들의 고요한 평화를 해치지 않기를. 사나운 남풍마저도 그대들을 범하지 않기를. 세상 어느 나무의 그늘도 이보다 더 사랑스럽고 더 아름답고 더 부드러운 적은 없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그늘은 결코 없었네. 오페라 세르세에 나오는 아리아 옴브라 마이프에서 찬미하는 그늘은 플라타너스의 그늘입니다. 플라타너스란 이름은 넓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플라토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넓고 시원한 그늘 덕분에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즐겨 찾던 나무였고요. 그래서 철학자의 나무, 사색의 나무라는 별명도 얻었죠. 깊고 넓고 시원한 그늘은 오늘도 필요합니다. 특히 마음이 무더운 날은 더욱 필요하죠. 플라타너스의 그늘을.

7월 28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위에 첫 곡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 중에서 옴브라 마이프 그리운 나무 그늘이요. 플라톤에서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던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의 아리아였습니다. 카운트 테너 발레르 사바도스 크리스티나 플루아르가 이끄는 라르페지아타의 연주로 화요일 노래의 날개위에 문 열었습니다. 날씨는 찜통 같아도 우리 마음만큼은 무덥지 말자고요. 마음의 그늘로 충분히 시원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유경희님, 그 그늘에 앉아서 쉬고 싶네요. 제가 다닌 학교에 큰 플라타나스 나무가 있었는데 문득 학교 운동장을 그리워하게 만드는군요. 아, 이 플라타나스 나무 그늘 진짜 자연스레 그 예전 학창시절의 운동장들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때는 요즘도 그런가요? 다 플라타나스 나무였는데, 그죠? 오늘 그 그늘만큼 시원한 사연을, 긴 사연을 주신 분이 계셔서 소개하면서 두 번째 곡으로 넘어가 보려고요. 신준식님. 노날의 사연을 보내셨는데 오늘 아침에 출발 FM과 함께해서 들은 모차르트 곡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뭐 너무나 익숙한 곡인데 오늘은 선율이 가슴에 빡 꽂혔다고.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익숙해서 그런데 그 귀함을 잘 몰랐나 봐요. 익숙해서 늘 가까이 있어서 그 가치를 잘 몰랐던 소중한 내 가족, 내 일터, 늘 주어지는 이런 음악들이 참 귀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다고 늘상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생각하면서 한숨 쉬던 시간들이 생각나셨다고. 그래요. 아름다운 나의 재산들을 깊이 잘 챙겨보는 그런 시간 만들어 보자고요. 그런 마음이 분명히 무더운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 신준식님 사연을 봤습니다. 그러게요. 이 사연을 왜 논알에 쓰셨나요? 출발했어야 커피라도 한 잔 줄 텐데 다시 한번 쓰시면 어떨까요? 그늘만큼 시원한 음악이 또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물 위의 노래 시원한 뱃노래 골랐습니다. 프랑스 낭만주의 시대 작곡가죠. 레이날도 아네 작품입니다. 연가곡 베네치아 중에서 네 번째 곡 라 비온디나 인 곤돌레타 곤돌라의 금발 아가씨입니다. 이 베네치아의 뱃노래 민요를 재해석한 선율의 작품인데요. 곤돌라 위에서 잠든 연인을 향한 애틋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테너 앤서니 롤페 존슨 그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시원한 밴더레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프랑스 낭만주의 시대 멜로디들이었어요. 가브리엘 브레의 작품 방금 들으셨습니다. 바르카롤 밴더레 작품 번호 7의 3. 이 피아노 반주가 뭔가 이렇게 물결을 출렁이는 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듯한 노래였네요. 바리톤 톰 크라우스, 마이콘 마티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작품은 레이날도 안의 가곡이었습니다. 곤돌라의 금발 아가씨. 테너 앤토니 롤페 존슨이 불렀고요. 그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들 하셨나요? 지금 논알 감상하시면서 커피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박희정님 오후 커피 또 준비해야 하나요? 바흐 커피 칸타타 선곡표에서 확인하셨군요. 이 바흐의 세소 칸타타 이 커피 칸타타 중에서 I be should make their coffee should say 커피는 어찌 이다지도 달콤할까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당시 폭발적인 인기를 끌던 커피 문화를 유머러스하게 풍자한 작품이죠. 뭐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본인 또한 커피 애호가였다고 하잖아요. 이 라이프지의 유명 커피집에서 의뢰받아 작곡한 일종의 홍보 음악이기도 합니다. 커피를 못 마시게 하려는 아버지와 커피를 사랑하는 딸 리스엔의 줄다리기. 뭐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그대로 들어맞는 결말이고요. 이 곡은 커피 중독자 딸 리스엔의 커피 찬양가입니다. 커피 맛은 얼마나 기가 막힌지 키스보다 감미롭고 와인보다 부드럽네. 소프라노 크리스티나 셰퍼, 헬무트 릴링이 지휘하는 바흐 콜레기움 슈투트가르트의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칸타타, 이 커피 칸타타, 세소 칸타타죠. 그 중에서 딸 리스앤이 부르는 아리아였습니다. 커피는 어찌 이다지도 달콤할까. 키스보다 감미롭고 와인보다 부드러우면 뭐 끝난 거죠. 정말 제대로 된 커피 중독자의 노래였습니다. 소프라노 크리스티네 셰퍼가 불렀고요. 헬무트 릴링이 지휘하는 바흐 콜레기움 슈투트가르트의 연주였습니다. 왜 그렇게 아버지는 커피 마시는 걸 반대했을까요? 굉장히 잘못된 또 속설이 유행했었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뭐 얼굴이 검어진다, 여성들은 출산하는데 또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질병하고 관련이 있다는 속설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청 비쌌대요. 근데 딸이 계속 그렇게 물 마시든 마시면 아버지로서는 정말 곤란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은영님도 커피 드시는 중이군요. 그리고 김현화님, 저녁에 잠 못 잘까봐 참고 있었는데 논알에서 이리 유혹하시다니요. 이건 커피다, 커피다 하면서 두유 한잔 하신다고. 김선자님처럼 디카페인 드시면 어떨까요? 저도 사실은 요즘 진짜 디카페인을 자꾸 먹어버릇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자꾸 잠을 설치게 돼요, 저도. 이영자님, 커피는 너무 써서 설탕 연유 듬뿍 넣고 마신다고 하셨고요. 여기, 와, 대단하신 논알 가족 계십니다. 5318 쓰시는 분, 커피를 끊은 지 6개월 되셨대요. 음악으로라도 들으니 좋으시다고. 요즘은 쌍화차를 마시며 지내신다고. 지금도 쌍화차 드시나요? 끝으로 김은경님, 선풍기 꼭 그러안고 계시다고요. 다음 곡 아주 시원합니다. 로고 듣고 올게요.

어머나, 냉면이 살아 좀 동동 뛴 냉면 먹는 기분이라고 2562 쓰시는 분, 저도 그 냉면 국물을 생각했는데요. 냉면 타령, 원곡과 번안곡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곡은 원래는 비블라 컴파니, 친구 만세라는 그 제목의 노래인데 여기에 또 이렇게 맛 좋은 냉면 가사가 붙어서 우리 이렇게 군침 돌게 하네요. 로버트 쇼 합창단과 어울림 남성 중창단의 하모니로 함께 했습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으로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백작 부인의 아리아, 도베소노 이베이 모멘티, 그리운 시절은 어디로 가버렸나 감상하시겠습니다. 피가로의 약혼 여인 수잔나를 눈독 들이는 남편 알마비바 백작. 그의 사랑이 식은 걸 슬퍼하면서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군둘라 야노비치, 카를 뱀이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는 이 로세이니와 모차르트의 오페라 함께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조아키노 로세니의 세비야의 이발사 중에서 피가로의 아리아, 라르고 알 팍토툼, 나르냐 거리의 만능일꾼. 얄마비바 백작이 로지나에게 천돈에 반해서 악사들까지 동원해서 세레나데를 불렀건만 발코니에 그녀 모습은 보이지 않고 낙심한 백작 앞에 짠 하고 나타나서 해결사를 자처하는 피가로의 노래였습니다. 바리톤 레오 누치, 주세페 파타네가 지휘하는 볼로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 그렇게 로지나한테 반해서 어쩔 줄 몰랐던 알마비바 백작의 변심을 슬퍼하는 이 백작 부인 로지나의 아리아였어요.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리운 시절은 어디로 가버렸나. 그러니까 이 모차르트의 오페라가 로세니의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후속편이 되겠네요. 내용상 피가로의 결혼. 뭐 백작 부인이 슬퍼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긴 합니다만 그의 사랑을 되찾으리라 끝에서는 희망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프라노 군둘라 야노비치가 불렀고요. 카를 뱀이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뮤지컬 넘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작곡가 실베스터 르베이의 엘리자벳 중에서 황후 엘리자벳의 넘버입니다. 이히게 헤어 누어미어, 나는 나만의 것. 소프라노 임선혜의 음성, 문재원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뮤지컬 엘리자벳 중에서 실베스터 르베이의 곡이었습니다. 나는 나만의 것. 세장 같은 황실을 거부하는 황후 엘리자벳의 자유의 노래였습니다. 소프라노 임선혜가 불렀고요. 문재원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셰익스피어가 헨리 8세 시대 잉글랜드 궁정을 배경으로 왕의 결혼 문제와 권력 다툼, 또 종교개혁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격변을 그린 역사극 헨리 8세입니다. 간략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헨리 8세는 후계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왕비 캐서린과의 혼인을 무효로 만들려고 한다. 캐서린은 끝까지 자신의 결혼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왕비 자리에서 물러나 외롭게 생을 마감한다. 그 과정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노리던 울지 추기경이 왕의 신임을 잃고 몰락하고 그는 자신의 야망을 후회하며 권력의 허무함을 깨닫는다. 헨리는 로마 교황청과 결별하며 앤 블린과의 결혼을 추진하고 이후 궁정은 계속된 혼인과 처형, 권력 다툼 속에 흔들린다. 두 사람 사이에서 훗날 영국의 위대한 여왕이 되는 엘리자베스 1세가 태어나고 마지막에서 대주교 토머스 크랜머가 갓 태어난 엘리자베스를 축복하며 그녀가 영국을 번영으로 이끌 위대한 군주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암시한다. 권력은 사라지지만 새로운 시대는 태어나며 역사는 이어지

말했는데요. 얘야, 루트를 들어라. 근심 때문에 내 마음이 자꾸 슬퍼지는구나. 할 수 있다면 노래를 불러 슬픔을 흩어지게 해다오. 일은 그만두고. 시녀가 노래하죠. 오르페우스가 루트를 연주하자 나무들과 얼어붙은 산봉우리마저 그의 노래 앞에 스스로 몸을 굽혔다. 그의 음악이 울려 퍼지면 햇살과 비가 내린 듯 풀과 꽃이 끝없이 돋아나 그것은 영원한 봄이 됐다. 그의 연주를 들은 모든 것은 바다의 거센 파도마저도 머리를 숙이고 잔잔해졌다. 아름다운 음악에는 이런 힘이 있다. 마음의 근심과 슬픔을 잠들게 하거나 그 음악을 듣는 순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힘. 시녀가 캐서린에게 불러주는 노래의 마지막 세 행. 아름다운 음악에는 마음의 근심과 슬픔을 잠들게 하거나 그 음악을 듣는 순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힘이 있다. 바로 셰익스피어가 말하고자 하는 르네상스 시대의 음악관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구절이죠. 음악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인간의 근심과 슬픔을 치유하는 예술이라는 셰익스피어의 르네상스 음악관을 엿볼 수 있는 시에 곡을 붙인 노래. 영국 작곡가 랠프 본 윌리엄스의 가곡 류트를 든 오르페우스 With His Lute입니다.

바우스, 카운트 테너 데이빗 다니엘스, 마틴 카츠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랄프 본 윌리엄스의 작품입니다. 린든 리, 보리수 초원. 옥스포드 뉴 칼리지 합창단의 하모니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는 일도 일종의 용기.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다시 문을 열고 나서는 것도 용기 있는 마음입니다. 어린 소년 소녀들로 가득한 피아노 학원에 문을 열고 들어서서 피아노를 배우는 것도 용기에 속하고 책 제목처럼 미움받을 용기도 있죠. 강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틈에서 서투르고 부족한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커다란 용기일 겁니다. 용기란 영혼이 인내하는 힘이라고 하죠. 그렇다고 용기가 굉장한 순간에만 발휘되는 건 아닐 겁니다. 무더위 속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저마다의 용기를 내며 애쓴 사람들이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지하철을 타고 같은 거리를 걸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7월 28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앙드레 가뇽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레르 두 수아 저녁 공기 저녁 바람이라는 곡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음악 9집 음반에도 수록되어 있는 곡이죠.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니카라구아 출신의 가수 카티아 카르데날의 노래였는데요. 돈데 봉골로 아이아도 라는 곡이었습니다. 원래 실비오 로드리게스가 곡을 쓰고 부른 곡이었는데 내가 찾은 것을 어디에 두었을까 그것을 어디에서 찾으리라는 노래였습니다. 카티아 카르데날의 목소리 두 번째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9472번 쓰시는 분 매일 저녁 퇴근 시간에 세음이 채워주는 용기를 가득 담아 내일도 또 잘 보내보겠습니다 하셨네요. 오늘 오프닝 참 잘 들으셨네요. 그리고 김청래 씨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네요. 퇴근길에 아내를 만나 경포호수를 한 바퀴 조깅하려고 합니다. 세음 들으면서 몸 풀고 있습니다. 곧 숨이 차오르겠지요 라고 하셨어요. 아주 건강하게 지내시네요. 강점숙 씨는 이 더위에 갈비찜을 하는 것도 용기라고 봐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그것도 큰 용기네요, 진짜. 네, 많은 용기로 쌓여가는 하루, 오늘 하루도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두 시간 동안 세상의 모든 음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목요일까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 아이가 태어난 후부터 꾸준히 함께 하셨다는 사연 주셨던 분 3608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 오늘 전해드립니다. 헨델의 칸타타 N 여왕의 탄생일을 위한 송가 헨델 작품 번호 74 가운데 아리아 신성한 빛의 영원한 원천 Eternal Source of Light Divine 전해드리죠. 이 곡을 영국의 카운터 테너 레스틴 데이비스 그리고 알리슨 벌섬의 내추럴 트럼펫 또 트레버 피노크가 지휘하는 The English Concert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1863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정하셨어요. 3년 전 엄마의 49제에서 제부가 플루트로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를 연주한 이후로 이 곡은 엄마를 위한 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운 엄마의 안식을 기원하며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를 오늘은 피아노 독주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이슬란드 출신의 피아니스트죠. 비킹굴 올랍손의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헨델의 칸타타, 앤 여왕의 탄생일을 위한 송가, 헨델 작품 번호 74 가운데 아리아, Eternal Source of Light Divine, 신성한 빛의 영원한 원천이었는데요. 카운터 테너 레스틴 데이비스의 노래, 그리고 알리슨 발섬의 내추럴 트럼펫, 트레버 피노크,

지휘한 The English Concert의 연주였습니다. 어제는 피아노의 트레몰로 주법이 굉장히 신기했었는데 오늘은 이 내추럴 트럼펫이라는 그러니까 계량 지금의 그 계량되기 이전에 예전의 트럼펫인데 그 음정을 내는 밸브가 하나도 없다고 해요. 관으로만 이렇게 이어져 있는 트럼펫인데 어떻게 이렇게 음정을 낼까 신기하게 신기해하면서 들었습니다. 앨리슨 벌썸의 내추럴 트럼펫 연주가 함께한 핸델의 곡 먼저 들으셨습니다. 4160번 쓰시는 분, 오늘 중요한 전화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통 걸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망설이다 정말 크게 용기 내서 간신히 통화를 마쳤습니다. 아까 용기 낸 걸 오프닝으로 칭찬받는 것 같아서 저 혼자 뭉클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네요. 네, 오늘 정말 큰 용기 내신 것 같습니다. 4160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굉장히 후련하시겠어요. 네, 이번에는 박봉용 씨께서 정하신 곡 이어서 전해드리죠. 루이스 미겔의 노래 다람쥐 쳇바퀴도는 하루가 또 지나가네요 하시면서 노세뚜를 정하셨고요. 3977번 쓰시는 분은 지구촌의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음악 선곡이 담고 있는 내용이나 비하인드 스토리도 함께 들을 수 있어서 더욱 편하게 와닿습니다 하시면서 조다생의 샹송을 듣고 싶다고 청하셨네요.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리죠. 루이스 미겔이 노래하는 노세뚜 당신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뒤에 난 당신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라고 노래하는 곡이고요. 이어서 네, 그 노세뚜 루이스 미겔의 노래 먼저 들어보시죠.

네, 신청곡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조 다센. 사실 미국인인데 프랑스에서 샹송 가수로 활동을 했죠. 이 조 다센의 아버지는 또 영화감독으로 쥘 다센이라는 페드라라는 영화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 영화를 연출했던 감독이죠. 오늘 그 아들 조 다센의 노래 Si tu n'existais pas, 네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이탈리아의 토토 쿠트뇨가 작곡한 곡이었고요. 그 전에는 노세뚜, 당신은 어떤지 모르지만 루이스 미겔의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0740번 쓰시는 분, 여기는 메화리 외딴 집이에요. 바람이 간간이 불고 정원엔 보랏빛 도라지꽃이 한창이에요. 이제 해바라기가 피면 정말 낭만적인 풍경이 영화처럼 열린답니다. 상상해보세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꽃이 많은 정원 늘 보고 계시네요. 그렇죠? 갖고 계시네요. 또 박도라도리님,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네요. 멕시코의 태양, 루이스 미겔의 좋은 곡 많이 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하셨네요. 루이스 미겔을 좋아하시는 분이네요. 또 장미옥 씨도 유튜브로 함께 하시네요. 아침에 이재우 아나운서님 하실 때는 자주 참여했는데 새음에는 처음입니다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침이 더 여유로우실까요? 네, 저녁에도 네 많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주 뵙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마르타 고메스, 콜롬비아 출신의 가수입니다. 마르타 고메스가 작곡하고 노래한 곡인데요. 뚜, 너, 당신입니다.

집시 킹스의 연주곡이었습니다. 스페인의 집시들의 후손으로 프랑스 남부에서 활동을 시작했죠. 플라멩코 가족 그룹.

집시킹스의 인스퍼레이션, 안스피아가스용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마르타 고메스, 콜롬비아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마르타 고메스가 부른 두, 당신, 너였습니다. 이번 주에 준비한 선물 안내해드리죠. 책 선물입니다. 루이지 사카모토가 음악학자들과 함께 피아노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책, 피아노로의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의 음악가 류이치 사카모토는 어느 날 문득 3살 때부터 평생을 함께한 악기 피아노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피아노라는 악기의 원점을 탐구하는 여정이 시작됐죠. 음악학자들과의 대담, 건반악기 자료관 방문을 통해 챔발로와 클라비코드 등 다양한 건반악기의 변화 과정부터 사카모토 자신이 오랫동안 들어온 피아노 곡 플레이리스트까지 프란츠 출판사에서 단단한 양장본에 담아낸 이 밀도 높은 기록을 이번 주 세상의 모든 음악 청취자 10분께 드리겠습니다. 세음 홈페이지의 선물방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신청의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받고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류이치 사카모토의 책 선물로 전해드리는데요. 사카모토의 곡을 한 곡 전해드리죠. 영화 마지막 황제의 음악을 류이치 사카모토가 맡았었죠. 그 가운데 아마 이 곡을 가장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Rain이라는 곡. 이 곡 오늘은 OST가 아닌 1996년에 발표한 1996이라는 음반에서 전해드리죠. 류이치 사카모토의 피아노, 에버트 넬슨의 바이올린, 샤키시 모렐렌바움의 첼로 연주입니다.

애착 인형, 애착 이불을 가진 아기들처럼 음악가들에게도 악기나 소품에 유독 애착이 강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글렌 골드죠.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의자를 글렌 골드는 어딜 가나 꼭 가지고 다녔고 그 의자는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글렌 골드 음악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글렌 골드보다 한 수 위의 음악가도 있었는데 어딜 가나 자신의 피아노를 분해해서 가지고 다닌 피아니스트. 쇼팽의 환생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입니다. 1975년 모든 피아니스트의 꿈인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뒤 지메르만의 행보는 그야말로 거침이 없었습니다. 지메르만이 들려주는 쇼팽은 섬세한 연주로 정평이 나있지요. 그 미세한 음색과 건반의 감각을 구현하기 위해 그는 늘 자신만의 악기를 고집했습니다. 건반이나 해머, 페달 등의 미세한 차이로 연주의 성과가 좌우될 수 있으니 한편으론 이해가 되기도 하지요. 지메르만은 자신의 피아노를 완벽하게 분해하고 조립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피아노의 구조와 기능을 철저하게 연구하는 그는 만약 악기를 옮겨오기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면 자신이 직접 개조한 건반과 액션이라고 불리는 핵심 장치를 가져와서 현지의 그랜드 피아노에 조립해서 쓰기도 했죠. 그래서 지메르만의 연주 여행에는 반드시 전속 조율사가 동행했다고 합니다. 지메르만의 연주 여행엔 여러 에피소드가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인 일은 뉴욕에서 일어났죠. 9.11 테러가 일어난 뒤 뉴욕의 경계가 삼엄했을 때 지메르만은 카네기홀 공연을 위해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그의 피아노도 함께 왔는데 접착제 냄새가 폭발물 같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그의 피아노는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죠.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도 지메르만의 연주 방식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지메르만은 자신의 피아노를 여러 조각으로 분해해서 배송한 뒤에 연주 때마다 다시 조립하는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이토록 섬세하고 예민한 피아니스트가 연주한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작품 번호 11 가운데 2악장 로망스 라르게토 들어보시죠.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이 자신만의 악기를 고집하다 보니 의외로 그 덕을 보게 된 곳이 있습니다. 최고의 피아노 제조사인 독일 함부르크의 스타인웨이 제조사였는데요. 지메르만의 유별난 피아노 메커니즘 연구와 기술력에 그들도 깊은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자신만의 악기 위에서 비로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연주자. 침메르만의 연주에서 느껴지는 섬세함과 자신감은 이토록 철저한 고집이 만들어낸 결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거대한 그랜드 피아노를 분해해서 가지고 다녔던 크리스티안 짐메르만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섬세한 연주로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작품 번호 11 가운데 2악장 라 로망스 라르게토 들어봤습니다. 짐메르만이 피아노와 지휘를 맡았던 폴란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그동안 자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피아노만 연주한 1979년 24살 젊은 시절의 연주 녹음을 전해드렸어요. 크리스티안 짐메르만의 피아노, 카를로 마리아 지올리니가 지휘한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또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7월 28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분입니다.

두 곡의 브라질 노래를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이방 린 씨의 목소리였어요. 이방 린 씨, 브라질 하면 떠오르는 여러 뮤지션들이 있죠. 그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 노래 제목은 노스 삼바 야 이운 파이스. 해석을 하자면 우리의 삼바는 이제 하나의 나라다 라고 노래하는 곡이었고요. 이 곡은 이방린 씨가 바로 지난주 7월 24일에 발표한 삼바 앨범 삼바두루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이었습니다. 첫 트랙이었는데요. 올해 81세의 나이에 발표한 음반이고 그 목소리였습니다. 이방린 씨의 우리의 삼바는 이제 하나의 나라다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보사노바의 명곡이죠. It's Wonderful 이라는 곡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곡 원래 조지 거슈인과 아이라 거슈인의 뮤지컬 Funny Face의 넘버죠. 이 곡을 조안 쥐베르트가 보사노바 버전으로 불렀었고 그 버전이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에서 흘러서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 곡을 호사 파소시라는 브라질의 보사 가수, 보사노바 가수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It's wonderful 이었어요. 바람 9942님,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네요. 직원들 모두 퇴근하고 혼자 야근하며 유튜브를 켜봤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음악이 좋아요 하셨어요. 여전히 좋아요 라는 말 참 듣기 좋네요. 그리고 마르코님도 유튜브로 함께 하시네요. 그림을 그리지만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오늘도 들어와 하루를 숨고르게 하고 이따가 붓을 들겠지요. 저의 쉼표와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7710번 쓰시는 분 문자로 청하셨어요. 올해 8살인 루루와 남편과 매일 하천길에서 자전거를 타며 새음을 듣습니다. 푸른 풀과 꽃이 끝도 없이 펼쳐진 자전거 길을 달리는데 새음이 함께해 주니 더욱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시면서 아주 예쁜 까만 푸들 루루의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루루와 자전거를 타면 힘든 줄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새음 덕에 음악의 스펙트럼이 넓어졌다고도 해주시면서 이 음악을 정하셨는데 네, 찍어서 보내주신 사연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자전거 앞에 있는 바구니에 실려있는, 네, 타고 있는 루루의 모습이 참 귀엽네요. 네, 이 음악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 중에서 썸머를 정하셨는데 여름이 되면 정말 자주 들려드리게 되고 참 많이 신청해 주시기도 하는데 오늘은 좀 독특하게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공연 실황 버전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히사이시조가 지휘하는 위필하모닉의 연주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의 테마 썸머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음악의 앞뒤에 바닷소리, 파도소리가 아주 인상 깊었죠. 케 알라울라라는 제목의 노래였어요. 길이라는 의미인데요. 하와이 음악이었습니다. 하와이의 남성 5인조 5명의 형제들로 구성된 더 마카하 선스라는 남성 그룹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두 번째 들으신 곡 5091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이었어요. 예전에 항공사 광고 배경음악이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곡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Welcome to my world라는 노래였죠. 광고에는 아니타 커싱어스의 중창 버전이 사용이 됐었는데 오늘은 그 원곡을 전해드렸습니다. Welcome to my world. 이 곡 미국의 컨트리 가수 짐 립스의 노래로 전해드렸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히사이시조의 영화음악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 가운데 썸머를 지난 2021년과 22년에 걸쳐서 했던 영화음악 콘서트 라이브 실황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히사이시조가 내 안에서 우리 오케스트라인 위 필하모닉과 함께 들려준 썸머였습니다. 이번에는 노르웨이 음악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리죠. 노르웨이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안데르스 로그의 곡인데요. 오프라는 곡입니다. 위로, 위에라는 의미예요. 연주부터 들어보시죠.

노르웨이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아니타 스코간이라는 노르웨이 싱어송라이터의 노래였는데요. 제목이 Se mai øynene, 내 눈을 봐요 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안데르스 록라는 뮤지션의 곡 Op라는 곡이었습니다. 위로, 위에라는 곡을 연주곡을 먼저 들으셨어요. 소중한 하루님, 안녕하세요. 처음 들어왔어요 하시면서 세상이 음악으로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군요 하셨고, 4725번 쓰시는 분, 용기 내서 멀리 강원도 동강 휴양림으로 나홀로 캠핑을 왔어요. 일찍 저녁 먹고 방송 들으며 동강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시원하고 좋아서 오길 참 잘했다 싶습니다 하셨네요. 그리고 아까 4772번 쓰시는 분께서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 노을입니다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셔서, 아주 멋진 노을 사진 보내주셔서 하와이 노래 케 알라올라 나가는 동안에 보이는 라디오에 사진 띄워드렸는데 보신 분들 계시겠죠? 네, 사진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최영지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베사메 무초를 쿠바의 가수 오마라 포르투 언더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오마라 포르투 온더가 노래한 베사메 무초였습니다. 강아영 씨, 토론토 생활 만 3년째예요. 여전히 자리 잡기가 진행 중이지만 세 명이 한 곳을 바라보며 이끌어주고 함께하길 바랍니다. 시련이 바탕이 되어 느릴지라도 우리만의 자리를 잡아가자고 전해주세요. 모두 사랑한다고 아낀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가족분들에게, 네, 가족분들 지금 듣고 계시겠죠? 네, 강아영 씨 멀리서 고맙습니다.

바닷가에서 펼쳐지는 이벤트만큼은 아니어도 우주에서도 가끔 흥미로운 이벤트가 열리곤 합니다. 우주에서 골프를 친 우주인도 있었고 지상과 체스 대국을 벌인 우주인들도 있었고 심지어 피자 파티를 연 우주인들도 종이 비행기를 날리려던 계획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머리 위를 떠돌고 있는 위성이 있고 우주 정거장과 우주인들이 있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한 노력 같기도 하죠. 1971년 아폴로 14호의 앨런 셰퍼드는 달 표면에서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

앞선 1970년 6월에는 소유즈 9호에 타고 있던 두 우주비행사와 지상에 있던 우주비행사들이 체스를 두었죠. 당시 두 우주비행사는 18일이나 우주에 체류 중이었는데 이 체스 대국은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오랜 고립이 인간의 집중력과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2017년에는 훨씬 가벼운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열린 최초의 우주 피자 파티였죠. 이탈리아 우주비행사 파올로 네스폴리가 생중계 행사 중 무심코 피자가 먹고 싶다고 말했는데 우주정거장 책임자가 이 말을 듣고 보급선에 즉석 피자 재료 키트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우주비행사들은 무중력 상태에서 반죽을 둥둥 띄우며 각자의 피자를 만들어 먹었다고 하네요. 2008년에는 종이비행기가 우주에서 날아오를 뻔했습니다. 항공우주공학자와 종이접기 전문가가 손을 잡고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종이비행기를 날려보내는 계획을 세웠는데 우주비행사가 우주정거장 밖으로 이 종이비행기를 직접 날려보낼 계획까지 세워져 있었다고 하죠. 종이배를 접어 시냇물에 띄우고 종이비행기를 접어 하늘로 날리는 일은 어린 시절의 가장 순수한 놀이였는데 그 놀이가 우주에서 펼쳐질 이벤트로 기획되었다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우주에서 종이비행기 날리기는 작년부터 다시 후속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종이비행기의 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우주에서도 꼭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우주에서 펼쳐진 이벤트가 한결같이 지구의 일상을 그리워하는 일들이라는 것에 시선이 갑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는 시간은 너무 익숙해서 시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영화 속 천사들도 부러워한 일상이고 우주인도 그리워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어쩐지 위로가 됩니다.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 우주에서의 여러 이벤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결국 우주인의 이벤트들이 다 지구의 일상을 그리워하는 일들이었죠. 오늘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영화 인터스텔라 OST에서 Where We Are Going 이라는 트랙이었어요. 한스 짐머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미래의 지구에서 인류 생존을 위해 다른 행성을 찾아 떠나는 우주인들의 이야기였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터스텔라 OST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자넷 알렉산더의 피아노 연주 Common Ground입니다.

자넷 알렉산더의 피아노 연주 Common Ground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흥규,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예유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예유명음반 매주 화요일 중심시간대에 집중감상곡, 교향곡 또는 관현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곡 준비했는데요.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3번 D단조, 흔히들 바그너 교향곡이라고 불리는 곡이죠. 오이겐 요크미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1977년 레코딩, 약 55분간에 걸쳐서 전곡 전해드립니다.

조지 프레데릭 헨델의 건반악기 모음곡 7번 G단조 헨델 작품 번호 432 리차드 이가의 합시코드 연주였습니다. 파스칼리아 악장이 귀에 익으시죠? 이 헨델 할보르센, 할보르센이 편곡한 원곡이 바로 이 헨델의 원곡입니다. 비올라와 바이올린을 혹은 첼로와 바이올린을 위한 편곡 버전으로 자주 연주가 되는 그런 익숙한 작품이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3번입니다. 바그너 교향곡이라고 흔히 불리는 곡이죠. 그 때문에 왜 이렇게 불리는지를 알아보면 곧 이 곡에 대한 해설이 되는 셈입니다. 우선 1악장의 첫머리 트럼펫 동기, 바그너가 매우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바그너 집에서는 브루크너에게 트럼펫의 브루크너라는 별칭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이 곡에서는 그때까지의 브루크너 교향곡 이상으로 바그너 서법에 적극적으로 접근한 것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화성법과 대입법, 그리고 금관악기를 선두로하는 악기의 용법 등을 우선 들 수 있고요. 또 세 번째, 바그너가 이 곡의 총보를 살펴봤을 때는 트리스탄과 이졸데, 발퀴레, 니른바르크의 마이스터징어 등에서 의식적으로 인용한 부분, 그리고 그걸 연상시키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죠. 좀 심한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은 곡을 바그너에게 바친다는 점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개정 보필 후에는 이것들이 대부분 삭제돼서 필요 없는 부분이 감소합니다. 네 번째, 이 교향곡 3번은 바그너가 좋아하던 베토벤의 교향곡 6번이나 교향곡 9번과 공통된 것들을 갖고 있죠. 특히 교향곡 9번과는 조성도 동일하고 어떤 종교적인 성격에서도 흡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악장에서 제1주제로 성장 발달해가는 모습도 교향곡 9번이 없었다면 브루크너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향곡 6번인 전원과는 자연에 대한 정감, 자연을 사랑하는 인간의 순수함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종교성과 자연적인 정서라는 것이 브루크너 교향곡에서 두 개의 커다란 특징이기도 하죠. 이건 이 교향곡에서도 대단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 교향곡은 슈베르트 교향곡과도 근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율이 자유로운 점이나 표현이 소박한 점이 그렇죠.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역시 브루크너의 곡은 어디까지나 게르만적이다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바그너의 인용구들은 다 삭제돼서 원본대로 오늘날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3번 D단조 오이겐 요크미지 유한한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1977년 레코딩입니다.

슈타츠카 벨레드레스덴의 1977년 레코딩 55분간에 걸쳐서 전곡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후반부는 안톤 아렌스키의 피아노 트리오 2번 F단조 작품 73 레오노레 피아노 트리오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안톤 아렌스키의 피아노 트리오 2번 F단조 작품 번호 73 레오노르의 피아노 트리오의 연주였습니다. 명인 조명음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방학을 했고 어른들은 휴가 계획으로 분주한 시기죠. 이미 일상을 벗어나 휴식을 즐기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일할 땐 10분도 1시간처럼 느껴지더니 놀 땐 일주일이 하루처럼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건 우리 뇌가 재미에 빠지고 집중할 때 흐르는 시간조차 잊어버리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즐거울 땐 1초도 낭비하지 말고 꽉 채워 즐기라면서 시간이 등을 떠밀어준다고 말이죠. 좋을수록 더 좋아하고 충분히 즐겨봐야겠습니다. 첫 곡 이준호 작곡 여행 슬기둥의 연주입니다.

박혜훈 작곡의 어느 멋진 휴가, 놀이터의 연주였고요. 앞서서 들려드린 곡, 첫 곡 여행, 슬기둥의 연주로 만났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잠시 일상을 벗어나 어디론가 떠난 듯한 기분이 드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하루도 마음만큼은 조금 더 가볍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향수 향한 흥취가 홀연 일어나 한겨루이 거룻배에 몸을 실을째 너른 하늘 더운 구름 오간 데 없고 가을인 양 밝은 달 두둥실 떴네. 무더위에 물놀이를 안 할 수 있으랴. 물 위에 술잔 띄워 서로 권하며 너 하나의 몸을 맡겨 오르내리고 삼주 물가 마음

조선시대 김창협의 시 6월 15일 저녁에 숭아와 서원의 두 재생을 데리고 거룻배를 저어 판사정 아래에 이르러서 물길을 타고 오르내리며 놀다가 밤이 깊어서야 돌아오다 였습니다. 숭아는 김창협의 아들 김숭겸입니다. 오늘이 음력으로 6월 16일이니까 이맘때 김창협이 아들과 제자들을 데리고 물놀이를 갔던 거죠. 배 위에서 온 무더위가 물러가고 하늘에 뜬 달도 마치 가을인 것처럼 밝게 빛났습니다. 선비들은 물에 술잔을 띄워 서로 마시고 삼주, 그러니까 흩어진 섬들도 돌아보면서 여름날 더위를 떨쳐버릴 운치 있는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무더위를 잊기 위해 물놀이를 즐겼던 선비들의 풍류를 떠올리며 이어서 세악합주 천년만세 국립국악원의 연주로 만나보겠습니다.

박주 천년만세 국립국악원의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다음은 익숙한 이야기와 흥겨운 가락이 어우러진 12잡가 제비가 준비했습니다. 전병훈 명창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12잡가 제비가 전병훈의 노래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풍류음악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청파 풍류 서희철 가단의 연주입니다.

시를 가사로 하는 전통 성악곡의 가곡이 있습니다. 국가 문화유산이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 여창가곡 반우반개 환개라 암내나를 전해드립니다. 반우반개는 반은 우조, 반은 계면조라는 건데요. 환개락은 여창에만 있는 노래로 계락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여창가곡 한바탕을 부를 때 우조에서 계면조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든 곡인 거죠. 암내나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내나 뒷내나 중에 소먹이는 아희놈들아. 앞뒤로 흐르는 시냇물 근처에서 소에게 풀을 먹이는 아이를 부른 겁니다. 여창가곡 반우반개 환개락 앞내나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앞내 옛고기와 뒷내 옛고기를 다 물속 잡아다 내 다락기에 넣어 주어드란 내 타고 가는 소등에 걸쳐다가 주렴. 다락기는 입구가 좁고 바닥이 넓은 바구니 다래끼를 의미합니다. 시냇물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 담아서 소를 몰고 온 아이에게 줄 테니 소 등에 실어서 어디론가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러자 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도 바삐 가는 길이 오매 전할똥 말똥 하여라. 이 비슷한 내용은 휘몰이 잡가 6, 7월 흐린 날에도 나옵니다. 잡가에서도 물고기를 소 등에 얹어 임에게 가져다 달라고 하는데요. 마지막에 바쁜 몸이라 전할지 말지라고 합니다. 그럼 여창가곡 반우반개 환개락 암내나를 김영기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여창계곡 반우반계 환계락 앞내나 김용기의 노래로 만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중윤의 가야금 연주로 한이바람 함께 하시죠.

장종윤의 가야금 연주로 한이바람 함께 했습니다. 휴가지에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만큼 그 순간의 행복에 온전히 몰입했다는 뜻이니까요.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찾아온 행복을 더 많이 좋아하고 충분히 만끽해야겠습니다. Summer Vacation, Oriental Express 연주 들으시면서 오늘도 평안한 하루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아침은 중세음악으로 문을 엽니다. 작곡자 미상의 13세기 프랑스 춘곡 왕의 스탕필.

작곡자 미상의 중세 프랑스 춤곡 왕의 에스탕피 앙상블 소누스의 연주로 전해드린 오늘 새 아침의 클래식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모차르트의 실내악 함께 하시죠. 두 대 바이올린, 두 대 비올라, 첼로를 위한 5중주 3번 C장조, 쾌일번호 515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입니다. 카이콘 현악 4중주단과 바이올리니스트 류 테레가노가 함께 연주합니다.

골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두 대 바이올린, 두 대 비올라, 첼레를 위한 오중주 3번 C장조, 쾌일번호 515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감상하셨습니다. 카이콘 현악 4중주단과 바이올리니스트 류 테레가도가 함께한 연주였습니다. 계속해서 안토니오 로제티의 모음곡 F장조 만나보시죠. 로제티는 모차르트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보헤미아의 작곡가로 특히 관악 합주곡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오늘 준비한 모음곡 F장조 역시 호른과 여러 목관 악기들의 매력이 잘 살려진 작품입니다. 2악장 안단테 스케르잔테, 3악장 미뉴에트 프레스코마 알레그레토 트리오, 마지막 4악장 알레그로 피날레 알라샤스 함께 들어보시죠. 파울 돈브레흐트가 지휘하는 윈드 앙상블 옥토포로스가 연주합니다.

파울 돔브레흐트가 이끄는 옥토퍼로스의 연주로 안토니오 로제티의 모음곡 F장 조정에서 2, 3, 4악장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소중한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 KBS 클래식 FM 새 아침의 클래식. 7월 29일 수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비발디의 두 줄기 바람이 몰아치고입니다. 오페라 그리젤다 중에 나오는 아리아인데요. 메조소프라노 블롱딘 스타스키비츠의 노래로 함께 들어보시죠. 함께하는 연주단체는 알렉시스 코센코가 이끄는 레 장바사드르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오페라 그리젤다 중에서 두 줄기 바람이 몰아치고 전해드렸습니다. 메조소프라노 블렁덴 스타스키비치의 노래로 감상하셨는데요. 함께한 연주단체는 알렉시스 코센코가 이끄는 라 장바사드르였습니다. 계속해서 바흐의 건반 파르티타 5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829 준비했습니다. 프레암블룸, 알르망드, 코렌테, 사라방드, 템포디 미뉴에토, 파스피에, 지극까지 전악장을 프란시스코 트리스타노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바흐의 건반 파르티타 5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829 전곡을 오늘은 프란체스코 트리스타노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오늘 마지막 곡, 조반니 자코모 가스톨디의 성악곡 승리의 사랑 준비했습니다. 에릭 에릭손이 지휘하는 스톡홀름 실내 합창단이 노래합니다.

르네상스 시대 후반 바로크 시대 초기의 이탈리아 작곡가 조반니 자코모 가스톨디의 성악곡 승리의 사랑을 에릭 에릭손이 지휘하는 스톡홀름 실내 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무선호출기 삐삐 혹시 기억하시나요? 1990년대 짧은 전성기를 누리다 사라졌는데요. 이 기기를 만들던 한 국내 기업은 몰락하는 기술에서 사람을 호출한다는 아이디어를 재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는 오늘날 카페와 식당의 진동벨로 탈바꿈했고요. 국내 동종업계 시장 점유율에 80% 가까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처럼 생동감 넘치는 수요일 보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인류는 언제부터 책을 읽었을까? 5천년 전쯤에 점토판과 두루마리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처럼 네모 반듯한 책이 생긴 것은 약 2000년 전. 인쇄술이 발명돼 책을 다량으로 찍어내기 시작한 것은 500년 전. 그래서 책은 참 오랫동안 인류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선 서양의 구텐베르크보다 70여 년 앞서서 금속 활자본을 찍어냈으니까 책과 동행한 기억이 더 각별합니다. 이토록 긴 시간 인류가 읽는 존재로 살아오면서 우리의 이해는 깊어졌고 경험은 넓어졌으며 지혜는 자라났습니다. 그것은 디지털 시대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 나오미 베런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기 능력은

모차르트의 호른 협주곡 4번 쾌일번호 495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펠릭스 크리저의 호른과 카메라타 잘츠부르크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후입니다. 7월 29일 수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읽기 능력은 인류가 가진 진정한 광선검이다. 언어학자 나오미 베런의 책 읽지 않는 사람들의 한 구절입니다. 요즘 책을 가장 많이 읽고 쓰는 존재 AI라고 하는데요. 이럴수록 사람들이 잘 읽는 능력이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나오미 베런에 따르면 읽기 능력이라는 광선검은 무지부터 지루함까지 모두 타파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합니다. 올여름 책을 가까이 하면서 광선검을 날카롭게 갈아둬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포스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7월 29일 수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해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사라진 불 서곡 멘델스존 교향곡 4번 이탈리아 리스트의 모든 영혼을 위한 기도 이런 곡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에 있는 시간 3분 100과 이번 주 작곡가 드뷔시에 대해 찾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상주의자로 불리기를 거부했던 드뷔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부 코너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7월의 주제 고르고 고른 모음곡 오늘도 멋진 모음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 끝에 있던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이번 한 주는 쉬어가고 있습니다. 2부 순서 한 줄 신청곡은 변함없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텐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출발의 팬과 함께는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외젠 이자이의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6개의 소나타 작품 번호 27번 중에서 6번 듣겠습니다. 클라라 주미강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외젠 이자이의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6개의 소나타 작품으로 27번 중에서 6번 들었습니다. 클라라 주미강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사라진 불 가운데 서곡 듣겠습니다.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하는 도이치 오퍼 베를린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독일 작곡가들의 오페라 가운데 서곡을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 한스 피츠너의 오페라 팔레스트리나 중에서 서곡, 앞서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사라진 불 가운데 서곡이었습니다. 두 곡 모두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하는 도이치 오퍼 베를린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7월 고르고 고른 모음곡을 함께합니다. 오늘은 헨델의 건반 모음곡 5번 준비했습니다. 1685년 독일 할레에서 태어난 작곡가 게오르크 프리드리 헨델은 동갑내기인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와 많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바흐는 평생 독일에만 머무르며 교회 음악에 커다란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와 달리 헨델은 고향을 떠난 뒤 이탈리아를 거쳐 영국 런던에 정착해 귀화하면서 오페라와 오라토리오 같은 무대 작품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는 35살이던 1720년 건반악기를 위한 모음곡 제1권을 발표했는데 그중 건반 모음곡 5번 2장조 헨델 작품 번호 430번이 가장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곡은 모두 4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지는데 온화한 전주곡인 프렐류드로 시작해서 독일 춤곡 알르망드, 프랑스 궁정 춤곡 프랑트에 이어 마지막으로 아리아를 뜻하는 에어 악장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에어는 주제와 5개의 변주로 구성되는데 바로 이 마지막 악장이 오늘날 유쾌한 대장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헨델이 세상을 떠난 지 한참 뒤인 19세기 초 악보 출판사에서 아마도 홍보를 위해 붙인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곡을 듣겠습니다. 게오르크 프리드리 헨델의 건반 모음곡 5번, 헨델 작품으로 430번 전곡입니다. 프렐류드, 알르망드, 쿠랑트, 에어까지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게오르크 프리드리 헨델의 건반 모음곡 5번, 헨델 작품으로 430번, 프렐류드, 알르망드, 쿠랑트, 에어 전곡 들었습니다.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 독일에서 태어나서 게오르크 프리드리 헨델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부르면서도 항상 아 이거 영어식으로 읽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헨델의 이름입니다. 귀화를 했으니까 조지 프레드릭 헨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나 싶은데 이게 그 익숙해져서 쉽지가 않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노력하겠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이번 한 주는 쉬어가고요. 오늘은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 호복행 번호 7B의 1 중에서 1악장 모데라토 듣겠습니다. 하이니 쉬프의 첼로와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 연주로 듣습니다.

하이든 첼로 협주곡 1번 호복행 번호 7B의 1 중에서 1악장 모데라토 하이니 슈프의 첼로와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연주로 들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59분입니다.

언어학자 나오미 베런이 말했습니다. 읽기 능력은 인류가 가진 진정한 광선검이다. 7월 29일 수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저는 이재후입니다.

펠릭스 맨델스존 교향곡 4번 이탈리아 작품으로 90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비바치였습니다. 알렉산더 리브라이가 지휘하는 뮌헨 체임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슈베르트의 세계의 피아노 소품 도이치 번호 946 가운데 2번 그리고 리스트가 슈베르트의 영성 가곡을 편곡한 썰번호 562번 중에서 1번 모든 영혼을 위한 기도 이렇게 두 곡을 듣겠습니다. 두 곡 모두 베르트랑 샤마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페르트랑 샤마유의 피아노 연주로 두 곡 들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슈베르트의 세계의 피아노 소품 도이치번호 946 중에서 2번, 지금 들으신 곡은 리스트가 슈베르트의 영성 가곡을 편곡한 썰번호 562번 중에서 1번 모든 영혼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텐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인상주의자이기를 거부한 음악가. 19세기 말 프랑스 파리 제17구에 살던 시인 스테판 말라르메의 집엔 화요일 저녁마다 문학살롱 화요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철학과 예술을 토론하고 각자의 작품을 발표해 서로 평가했습니다. 상징주의 시인 베를레느와 발레리, 인상주의 화가 고갱, 모네와 마네가 모임을 자주 찾았고 소설가 프루스트와 지드도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0살 작곡가 클로드 드뷔시도 초대받았습니다. 드뷔시는 로마 유학에서 돌아온 뒤 2년간 화요회에 참석해 이들과 어울리며 많은 영향을 받았고 덕분에 여러 대표작을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먼저 피아노를 위한 베르가마스크 모음곡은 베를레느의 시에서 영감을 얻어 쓴 곡인데 여기서 가장 유명한 곡인 달빛의 제목은 베를레느의 시에 등장하는 시어에서 가져왔습니다. 또 말라르메의 시에서 영감을 얻은 관현악곡 목신의 오후 전주곡도 탄생했습니다. 곡의 시작 부분에서 목신 판을 연상시키는 플루트 선율이 반음계로 오르내리고 이어 곡 전체에서 조성을 벗어난 자유로운 화성과 감각적인 색채의 음향을 들려줍니다. 이 곡은 드뷔시의 관현악곡으론 처음 주목받았습니다. 훗날 20세기 작곡가 비에르 블레즈로부터 현대음악이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이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드뷔시는 자신이 인상주의자라고 불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림에서의 인상주의를 음악으로 옮기려 한 게 결코 아니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이든 음악이든 인상주의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은 바보다. 드뷔시가 살짝 흥분한 것 같죠? 드뷔시의 제자이자 그를 연구했던 피아니스트 로버트 슈미츠는 인상주의자 논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드뷔시는 인상파 음악가가 아니라 곳곳에 상징을 사용한 음악가였다. 클로드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 듣겠습니다. 비에르 블레즈가 현대음악이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이라고 말한 바로 그 곡, 목신의 오후 전주곡. 샤를 디투아가 지휘하는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클로드 드뷔시 목신의 오후 전주곡 샤를 디투아가 지휘한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어떠셨어요? 자유롭고 감각적인 색채의 음향, 마치 현대음악이 잠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이라는 말들에 동의하실지 궁금해집니다.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음악과 짧은 사연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필요한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매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음악 소개된 분께는 커피 교환권 두 장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 줄 신청곡 주인공은 3038 쓰는 분입니다. 한 줄. 오페라 가라상념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어렸을 때 좋아한 곡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 아, 오페라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중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가거라 상념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와펜세로 술라리 도라테, 주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도이체 오퍼 베를린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중에서 두 곡의 합창을 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오페라 일트로바토리 중에서 대장간의 합창 보라 끝없는 밤의 장막을 베디 레포스케 노트론의 스포일레 앞서 선 나부코 중에서 히브린 외들의 합창 가거라 상념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와 펜세로 술라리 도라트 이 곡은 주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한 도이체 오퍼 베를린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대장간의 합창 보라 끝없는 밤의 장막은 이 곡은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한 암브로시안 합창단과 휘라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작품번호 11번 중에서 2악장 로망스 듣습니다. 넬손 프레이레의 피아노와 하인츠 발베르크가 지휘한 북독일 방송교향악단 연주입니다.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 작품 번호 11번 중에서 2악장 로망스, 넬손 프레이레의 피아노와 하인츠 팔베르크가 지휘한 북독일 방송교향악단 연주로 들었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 출발의 FM과 함께 끝곡은 빌헬름 프리드먼 바흐의 플루트와 오보를 위한 듀엣 6번 중에서 1악장 운포코 알레그로 입니다. 조성현의 오보에와 함경의 플루트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작가 김지현, 이가현, 연출 김경정, 저는 아나운서 이재후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